Bonjour, welcome to Wherever is a starting song for Tuesday's show. Hey there, happy Tuesday. Thanks for spending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here at 101.2, 101.3. It's May 19th, a little past 5 o'clock, not 5 o'clock, 10:05 right now.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r watching us live on YouTube, I'm so glad that you are here. If you are in the mood to interact with us, you can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as well by searching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I'm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say hello and drop us a line, okay? 또 청취자님들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YouTube, TBS EFM 검색하시면은 보이는 라디오 오픈 채팅방이 열려 있고요. 또 카카오 오픈 채팅방 말씀드린 대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And don't forget, you can always revisit our conversation at 6 p.m. For rerun and second rerun at 2 a.m. Tomorrow morning. Hope you're having a fine Tuesday morning. 오늘은 특별하지만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특별하지만 약간은 익숙할 수도 있는 게스트 한 분이 저희 프로그램을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Today we have a very special yet somehow familiar guest returning to the program. 두 달 전이었죠? 두 달 좀 더 된 것 같은데요. 저희 프로그램에 와주셨던 주한 콜롬비아 대사님이시죠. 요바니 발라스케즈 퀸테로 씨께서 두 번째로 저희 프로그램을 찾아주실 예정입니다. 아마도 어떤 대사님도 이 TBS EFM 프로그램에 한 번 이상 출연해 주신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So a couple of months ago, we had the pleasure of welcoming Colombian ambassador to Korea, Yobani Velasquez Quintero, His Excellency. And today, he joins us again, once again. I honestly can't remember another ambassador appearing on TBS EFM program more than once. But Mr. Quintero, His Excellency Quintero, was generous enough to give us a visit one more time. But 지난번에는 이제 콜롬비아 대사님으로 주한 콜롬비아 대사님으로 오셨다면은 이번 주에는 오늘은 콜롬비아를 대표하는 이 Cultural Ambassador, 문화 대사이자 또 음악 대사님으로 모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ast time we invited him as the ambassador of Colombia to Korea, but this time we are welcoming him not only as a diplomat but also as a true ambassador of music. 이 대사님께서 워낙에 음악을 좋아한다라는 말씀을 저번에 하셨었죠.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직업 외교관으로 일하셨던 나라들 그 나라들을 음악이라는 그런 어떤 언어를 통해 다시 추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So, Ambassador Quintero loves music deeply. I think we kind of found out about that last time he was here. And during today's interview, we will be revisiting the countries that he has served in throughout his long career as a career diplomat, this time through language of music. 그리고 또 저희 청취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giveaway, special giveaway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콜롬비아의 대표적인 아티스트이죠. 페르난도 보테로. 현재 전시회가 진행 중인데요. 페르난도 보테로 전시회 티켓이 선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요.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 꼭 티켓 기브어웨이 퀴즈에도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1시부터 시작이고요. So we have tickets prepared for the exhibition of a renowned Colombian artist, Ferdinando Botero, thanks to Ambassador. He has brought us some special gift for our listeners. So we'll have those ticket giveaway quiz event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show, during the interview. So tune in for that as well. 그래서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이 대사님 참 많은 나라를 다니셨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워낙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각국의 음악을 정말 마음껏 섭취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So while preparing for today's conversation, I found myself thinking, wow, he has truly lived across the world. And since he loves music so much, I would imagine that he didn't just visit those countries. He probably absorbed their culture and music.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노마드라는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노마드. 물론 이 외교관과 노마드와는 거리감이 있죠. 하지만 여러 나라를 다닌다는 의미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아마도 청취자님들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 노마드로 살아가는 어떤 삶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So the word nomad came to mind while preparing for the interview, right, with the ambassador. And of course, diplomats and nomads, two very different, concept in many ways. But a small connection is that, it's a life constantly moving between cultures and countries. So many of you probably imagine that kind of life too. 노마드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사님 기다리면서 이 노마드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서 준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딱히 뭐 이렇게 질문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이 노마드로서의 삶을 여러 나라 다니면서 나는 이 나라 이 나라 이 나라 다니면서 이렇게 인생을 보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어떤 나라들을 돌아다니고 싶으신지 어떤

나라에서 정착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으신지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그런 가벼운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Neil Horan의 곡입니다. Everywhere.

공감이라는 거는 I think the technology these days, digital technology, kind of enable us to live in different places without having to worry about work because a lot of work that we do can be done on network. 물론 많은 모든 일들이 그렇게 가능한 일은 아니죠. 사무실에 꼭 출근을 해서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지만 a lot of work occupation nowadays, right? Kind of gives us power to work, remotely.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노마드라는 거는 또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디서든 일할 수 있고 랩탑 하나만 갖고 있으면 as long as you carry a laptop and a Wi-Fi connection, you can work pretty much everywhere. That is the beauty of modern technology, and which makes the concept of a digital nomad all but more fascinating, don't you think?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그냥 랩탑 하나 들고 배낭에 넣고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이렇게 입금은 자동으로 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I think if you are a single that is probably more plausible, right? 온 가족과 그렇게 디지털 노매드로 사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죠?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는지 그냥 상상만으로도 굉장히 로맨틱하고 신나고 뭔가 즐겁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좋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위해서는 이 디지털 노마드로 살 수는 없겠죠. Maybe if you have a technology to be able to broadcast anywhere remotely using just laptop, I think it is possible, right? I'm not sure about radio.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도 한번 그렇게 방송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어디 가서 그냥 야외에서 그냥 랩탑 하나 차려놓고 방송을 할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Imagine myself kind of broadcasting pretty much anywhere in the world, right? That would definitely give this show a different vibe, don't you think? 좋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박주원입니다. 집시의 시간.

집시의 시간 박주원 곡 듣고 왔습니다. Digital Nomad, Nomad, Gypsy 이런 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So Gypsy is actually refers to Romani people, traditionally nomadic ethnic group originating from northern India. 약간 집시의 개념은 아니긴 한데 그냥 이런 분위기가 생각이 나네요. Another song that I kind of thought of while preparing for this theme of digital nomad and nomad. Vagabond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Vagabond is a person who wanders from place to place without permanent home or regular employment. 준비했습니다. 베이루트입니다. Vagabond.

Yes, Spider-Man. 장필순 곡 듣고 왔습니다. So talking about the digital nomad life, I think gets really everyone, a lot of people excited, the concept of a digital nomad, right? I think so. I thought so. 3056님께서 저는 노마드 하니까 가슴이 뜁니다. My heart flutters as just hearing the word nomad. 언젠가 디지털 노마드로 살고 싶다 하는 마음 싶다는 마음 속에 찍어둔 곳도 있어요. Someday, I even have a specific place saved in my heart where I would love to live as a digital nomad someday. 베이루트 하니까 레바논 출신의 미카가 떠오릅니다. 베이루트 is the band that we played as the last song for part one of the show. 개인적으로 이런 글로벌 노마드 형의 뮤지션에 애정이 간다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So speaking of Beirut, that band reminds me of Mika, who was born in Lebanon, actually. Personally, I have a real soft spot for those global nomad type musicians. I think they it really shows in their music, their sort of a nomad mind and lifestyle really can shows. 이제 뭐 노마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서 그런 게 이제 뮤지션이라면 음악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참 매력이 없을 것 같은데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레바논 출신의 미카님의 곡을 신청해 주셨네요. 좋습니다. 굉장히 글로벌하게 오늘 갑니다. 미카의 곡입니다. Lollipop.

Lollipop, Mika, Lebanese-born artist. 좋습니다. 제니님께서도 노마드 라이프, 정착보다는 자유와 경험에 초점을 맞춘 삶인 것 같아요. I think the nomad life, I think, is a way of living that focuses on freedom and experiences rather than, settling down. 생애 전체를 노마드의 삶을 살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2, 3년 정도 짧고 굵게 평소 가고 싶었던 도시에 두달 이상 머물고 싶어요. 파리 가면 파리지앵, 뉴욕에서는 뉴요커. 약간 노마드의 삶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요, 그죠? Living your entire life as a nomad might come with some practical difficulties. So doing it intensely for short 2 to 3 years seems ideal. Staying in Paris as a Parisien and in New York as a New Yorker sounds fantastic. Yes. 좀 길게 여행을 가는 거인 것 같네요. 그죠? 아침부터 즐거운 상상 감사드립니다. Thanks for letting me have this beautiful imagination of this nomad life. 좋습니다. 퀸의 곡 신청해 주셨는데요. 듣고 올게요. Queen, I want to break free.

I said we have a special ticket giveaway for a very famous Colombian artist. I think you know this artist. If you see his works, this person artist work, I think you probably know. 아, 아 저분 페르난도 보테로 전시회 티켓이 이 선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많은 참여하셔서 꼭 티켓도 받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츠곡님의 신청곡 틀어드리면서 3,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악뮤의 곡입니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0: 我们来看看接下来学的知识点是什么。
1: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你来 한국 多久
0: 저는 한국에 온 지, 10년 넘었어요. 超过 10년 了,
1: 超过 10년
0: 来韩国.
1: 술은 언제 끊었어요? 你什么时候戒酒了?
0: 저는 술을 끊은 지 한 두 달 됐어요. 아, 사실 我 원래 不喝酒的.
1: 아, 是吗?
0: 配合老师, 配合老师.
1: 好的, 配合一下,谢谢.
0: 不是.
1: 怎么样,找到我们今天的语法点了吗?
0: 은지,对,은지,或者说是니은지,这里就是有这个은지,这样的话呢,我们要注意什么?有不规则变化的。哦,有不规则变化。这个지呢,就是自从什么什么之后,那这个经常听到的,对不对?한국에 온지 얼마나 됐어요? 经常听到。

1: 韩国多久了？自从你来韩国以后，现在到现在为止多长时间了？对，那我们来看看它的这个一些单词的语法的变形之类的吧。好的，实际用单词来应用一下。比如说它是两种形式，은지还有这个니은지。니은지的话呢，就是用在母音还有这个리을지尾的单词后面，比如说卡다，
0: 看지，
1: 만들다，
0: 만든지，만든지，만든지。啊，还有这个有收音的话呢，我们要用은지，먹다，吃，먹은지，먹은지。那还有什么읽다读，읽은지，읽은지。对，就是这样的使用。那具体来一些单词，再来多几些单词的练习吧，看一下。嗯，比如说母音结尾的单词，보다看，본지，본지，주다给，준지，준지，만나다见，
1: 만난지,
0: 아, 부르다, 叫,
1: 부른지,
0: 공부하다, 学,
1: 공부한지,
0: 팔다, 卖,
1: 판지,
0: 판지. 所以呢这个 리을 的时候要注意一下. 另外再来几个有收音的字, 比如说 찾다, 找,
1: 찾다, 찾은지,
0: 찾은지, 要用 은지, 놓다, 放,
1: 놓은지,
0: 놓은지, 적다, 写,
1: 적은지,
0: 적은지, 입다, 穿,
1: 입은지,
0: 입은지, 받다, 다收
1: 받은지,
0: 씻다, 洗,
1: 씻은지.
0: 这里的 입다, 받다, 씻다, 비읍, 디귿, 시오 结尾的单词, 这几个是日常生活中不发生不规则变化的单词，要记住。然后呢，接下来我们来练习一下需要注意的这个发生不规则变化的，对，发生不规则变化的。 듣다,
1: 듣다, 들은지,
0: 들은지. 디귿 变成 리을, 디귿的不规则变化就是把 디귿 变成 리을. 들은지, 묻다, 问,
1: 무른지,
0: 무른지, 걷다, 走,
1: 걸은지,
0: 걸은지. 나 비읍 结尾的 돕다, 帮,
1: 도운지,
0: 도운지. 줍다, 剪,
1: 주운지,
0: 주운지. 그리고 눕다, 躺,
1: 누운지,
0: 누운지. 시오 做首音的这种单词 붓다, 倒,
1: 부은지,
0: 부은지. 还有这个 긋다, 滑,
1: 그은지,
0: 그은지. 적다, 脚,
1: 저은지,
0: 저은지.
1: 是的，那我们再做一下日常生活应用练习吧。好的。
0: 대학교 졸업한 지 얼마나 됐어요? 你 대학교 毕业 多久啦?
1: 아, 随便说个数吧，要不然容易暴露年龄哈。 대학교 졸업한 지 9년 넘었어요. 毕业 超过 6年了。
0: 9년?
1: 9年了。9年。9年。我其实心里想说的是6年，说错了，说成9年。小心你的来意。언제
0: 결혼했어요? 你什么时候结婚啦?
1: 결혼한 지 3년이 됐어요. 결혼 3년了.
0: 임신한 지 얼마나 됐어요? 你这个, 怀孕多久啦?
1: 아, 这不是我们的对话. 임신한 지 5개월 됐어요. 怀孕 5个月了.
0: 对, 언제 이 회사를 다녔어요? 你这个公司什么时候来这个公司上班的呀?
1: 이 회사에서 일한 지 8년도 넘었어요. 来这家公司上班超过8年了.
0: 8年了. 老员工了. 아침 운동은 언제 시작했어요? 你的这个 晨练, 早上这个运动什么时候开始的呀? 做了多久了?
1: 아침 운동 시작한 지 두 달 좀 안 됐어요. 开始 晨间 운동 没超过两个月。还没超过两个月。
0: 강훈 씨는 지금 뭐 해요? 장 씨는 다 现在在做什么呢?
1: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한 지 5시간이 넘었어요. 在自己的房间里玩游戏超过5个小时了。这个有点过分了啊。应该切断电源。
0: 그 나무 언제 심었죠? 我们 那棵树种了多久了?
1: 그 나무를 심은 지 4년이 지났어요. 这棵树种超过4年了。
0: 서울에서 산 지 얼마나 됐어요? 你在首尔住了多久了?
1: 벌써 10년 다 되었어요. 已经过去10年了。
0: 那我们再来做一下复习吧，复习一下单词，因为这些有不规则变化呢，需要我们注意一下的，所以呢用单词再来复习一下。보다看，
1: 본지，
0: 주다给，준지，준지，만나다见，만난지，부르다叫，
1: 부른지，공부하다学习，공부한지，
0: 팔다卖，
1: 판지，
0: 만들다做，만든지。 找,
1: 찾은지,
0: 찾은지, 놓다, 放,
1: 놓은지,
0: 적다, 写,
1: 적은지,
0: 입다, 穿,
1: 입은지,
0: 받다, 收,
1: 받은지,
0: 씻다, 洗,
1: 씻은지.
0: 这些是正常的没有不规则变化的一些单词。再来几个我们需要注意的，듣다, 听,
1: 들은지,
0: 묻다, 问,

0: 싫은지
1: 씻다 装
0: 싫은지
1: 걷다 走
0: 걸은지
1: 那 비읍 做收音的单词 돕다 帮
0: 도운지
1: 줍다 剪
0: 주운지
1: 눕다 躺
0: 누운지
1: 시옷 做收音的单词 붓다 倒
0: 부은지
1: 낫다 痊愈
0: 나은지
1: 긋다 滑
0: 그은지
1: 그은지 日常生活应用起来复习一下吧因为经常用到的这个句型对不对是的<笑> 대학교 졸업한 지 얼마나 됐어요? 대학교 毕业多久了?
0: 대학교 졸업한 지 9년 넘었어요. 毕业超过9年了.
1: 언제 결혼했어요? 你什么时候结婚了呀?
0: 결혼한 지 3년이 됐어요. 결혼 이제도 3년了.
1: 언제 이 회사를 다녔어요? 你这个公司上班多久了?
0: 이 회사에서 일한 지 8년도 넘었어요. 在这家公司工作超过8年了.
1: 아침 운동은 언제 시작했어요? 你这个早晨的这个运动晨练什么时候开始的呀?做了多久了?
0: 아침 운동 시작한 지 2달 좀 안 됐어요. 开始晨间运动没超过2个月.
1: 강훈 씨는 지금 뭐 해요? 那个张迅他现在在干啥呢?做什么呢?
0: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한 지 5시간이 넘었어요. 在房间里玩游戏超过5个小时了.
1: 그 나무 언제 심었죠? 那棵树我们什么时候种的呀?种了多久了?
0: 그 나무를 심은 지 4년이 지났어요. 种这棵树已经超过4年了.
1: 서울에서 산 지 얼마나 됐어요? 你在首尔住了多长时间了?
0: 벌써 10년 다 되었어요. 已经超过10年了. 接下来我们就送上一首有历史感的歌吧. 소녀시대带来的 G.

We started our program with Blinding Knife by The Weeknd.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Today is Tuesday. I'm producer Summer, and you have tuned into Morning Groove on TBS EFM. Now, as mentioned earlier in the opening, the word breakfast means morning meal, and it originates from the Middle English word breakfast, which means to break the fast. And therefore, breakfast is a meal that breaks the fasting period of the night, replenishing our bodies and providing the fuel we need to start the day, which is why it is called the most important meal of the day too. 어원에 따르면 아침 식사, breakfast는 밤 동안의 단식을 끝내는 식사로서 우리 몸을 보충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위한 연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마치 모닝그루브도 그런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모닝그루버들의 하루를 상큼하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연료를 제공하는 게 이 방송 모닝그루브가 아닐까 싶으면서 우리 모닝그루버들 오늘 아침 든든히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Now our chat rooms are always open, everyone. So if you want to talk to me, if you want to request a song, hit me up anytime during the show by texting me to the text number #1013. It is 51 per message and 101 for longer messages. 사연과 신청곡 그리고 출첵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거나 신청곡 출첵 문자는 문자번호 #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TBS EFM 유튜브 스트리밍은 무료입니다. Now let's move on to our program. Today we have Mystery of Insight, which is a guest invitation segment. And today we will be joined by a nutritionist, Kim Min-ji, and get all sorts of healthy tips for our meals. 오늘은 명품 급식의 창시자 김민지 영양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이따 3부, 4부까지 쭉 함께해 주시고요. Stay tuned for the next 2 hours, everyone, and let's now get to MG Q&A after this.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For your information, everyone, MG stands for Morning Groove, not MZ for MZ generation. It is MG. So MG Q&A is a moment of collective reflection, a chance to ponder our inclinations and an opportunity to connect with others through a shared perspective. And every single day, we have different questions for MG Q&A. And today's question is going to be this. Since Morning Groove is a morning radio show, I want to ask you, what did you have for breakfast today? 우리 모닝 그룹어들 오늘 아침 식사로 뭐 드셨나요? 아직 너무 이른 아침이라면 아침 식사는 어떻게 드실 예정이신지도 궁금합니다. Or just simply let me know how you usually have your breakfast every day on your weekdays. 주로 어떻게 아침 식사를 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아침 식사로 어떤 것을 드셨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For me, I didn't have my breakfast yet because obviously it's super early for me to have a certain meal. 아침에 뭔가 헤비하게 먹기에는 좀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아침을 좀 스킵했습니다. 좀 위험해요. 이럴 때 제가 배에서 소리가 좀 요동을 치거든요. 보통 한 8시에서 8시 반쯤부터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방송을 하면 배에서 아주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박원혜 팀장님도 여러 번 들으셨거든요. 이 소리가 처음에는 웃긴데 계속 나면 조금 짜증나거든요. 근데 이 소리가 마구마구 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을 방송 끝나고 먹을 예정인데 Usually I would have little snacks before the show, like fruits or some cookies or I don't know, like a piece of bread.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막 떡이랑 빵 이런 것들 그냥 집에서 싸울 때가 있으면 간단하게 먹는 편이고요. 오로지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아침을 간략하게 먹는 편입니다. Because I don't want to drink coffee on an empty stomach, so I try to fill up my stomach with at least something and then have my morning coffee. So that is my breakfast routine. But I want to hear about your answers. 우리 모닝그룹어들 오늘 아침 어떻게 든든하게 챙겨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한테 알려주실 거죠?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Okay, Morning Groovers, after listening to a song by Ray, this is Worth It.

Okay, so right now we are receiving some messages regarding MG Q&A question, which was, What did you have for breakfast today? 오늘 아침 식사로 뭐 드셨는지 제가 여쭤봤죠. A message from a new morning groover, 우리 신규 morning groover, 3233 morning groover께서 라떼, 토스트, 바나나 정도로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든든하게 그래도 잘 챙겨 드셨네요. 라떼 우유가 들어갔고, 또 토스트, 바나나. 뭔가 되게 균형 잡힌 식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백질도 잘 챙겨 드시고요. 따뜻한 토스트 너무 맛있겠는데요? 우리 청소 반장님도, 서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은 국에 반 공기 밥 말아 먹고 참외, 바나나, 귤, 빵 이렇게 먹었어요. 가족들 아침은 제가 다 챙겨줍니다. 제가 제일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거든요. 라고. So I fixed breakfast for my whole entire family member because I'm the one who wakes up early to commute to work. So I had a little bit of rice and some soup and all different kinds of fruits. 정말 아침 식사 균형 있게 잘 드시네요. 아침 식사를 진짜 든든하게 하고 출근하시는 우리 청소 반장님입니다. 이렇게 혼자 챙겨 드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가족 아침까지 다 챙겨 드시려면 아침에 무지 바쁘시겠어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 모닝그루브까지 이렇게 청취하시고 너무 좋은데요. 오늘 든든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일이 참 이렇게 아침마다 챙겨 먹기 제일 좋은데 이렇게 하나하나 써는 게 너무 저는 귀찮아요. 참외도 이렇게 다 잘라야 되고 귤도 그렇고 바나나는 이제 손으로 까면 되긴 하지만

만 그 껍질 처리해야 되며 아침에 저는 도저히 차려 먹을 수가 없네요. 저는 그래서 아침에 과일이 너무 먹고 싶으면 밤에 미리 깎아 놓고 그다음에 냉장고에 보관을 해둔 다음에 회사로 가지고 와서 먹습니다. I think that's the least thing that I can do to have some fruits in the breakfast for my breakfast menu. I would prepare them before going to bed. And then, like, I would just store them in the fridge, and then I would just take them to work. 그렇게 해야만 과일을 먹을 수 있는 현실. 우리 얼짱님께서는 아침을 아직 안 먹었지만 출근길에 따끈한 토스트랑 커피 사서 사무실에서 먹을 예정이에요. 아침 식사는 든든히. 저는 빵순이라 아침 먹는 거참 좋아합니다. I didn't have breakfast yet, but I'm going to buy some toast and coffee on my way to work and have them in my office. 우리 최근 들어선가 회사 선배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상암동 회사 앞에 이렇게 길거리 토스트랑 커피만 파는 그런 거 차리면 되게 잘될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침에 일찍 팔아야 됩니다. 한 6시쯤에 이제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구입하실 수 있게. 그래서 이거 괜찮겠는데? 좋은 아이디어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Because I would be the one to buy those toast on my way to work for sure if I have to commute to work early. 아침에 정말 그 따끈한 토스트 진짜 먹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너무 든든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뭐 비록 저는 모닝그룹을 오래 하고 싶지만 만약에 제가 길거리에서 토스트를 팔고 있으면 모닝그룹을 하고 있지 않겠죠? 너무 슬픈데요, 갑자기? 저는 모닝그룹을 하기 위해 출근을 하면서 토스트를 사 먹고 싶거든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But I do love breakfast menus just like 얼짱님 as well. 그래서 저는 주말에 아침 직접 만들어 먹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아침에 팬케이크도 잘 구워 먹고요. 우리 패션을 연구하고 계시는 교수님, 출첵합니다. 지난 일요일에 시어머니 칠순잔치 준비하느라 진을 뺐더니 이번 주는 계속 피곤하네요. 이번 주는 빨간 날이 없네요. 다들 상쾌한 하루 되세요. 참고로 저는 아침 식사로 커피와 구운 계란을 먹어요. So I am having a rather tired week because I did celebrate my mother-in-law's 17th birthday. And for breakfast, I would usually have boiled egg. And also a cup of coffee. 아침에 든든하게 또 구운 계란과 커피를 드시는군요. 이것도 간단하면서도 또 나름 영양이 있는 거예요. 그쵸? 단백질로 이렇게 보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저도 주로 빈속에 커피 먹고 싶지 않을 때 구운 계란을 좀 챙겨 먹는 편입니다. 그리고 구운 계란만 먹으면 뭔가 이렇게 퍽퍽하잖아요. 그걸 커피로 이렇게 싹 내려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커피로 싹 내려주는 거 아주 좋아하죠. 항상 뭐를 이렇게 싹 내려줘야 된다고. 주로 이제 커피가 그런 역할을 하죠. Morning Groovers, keep letting me know about what you had for breakfast today. 오늘 아침 식사로 어떤 것을 드셨는지 계속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챙겨드릴게요. 문자번호 #1013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We are going to play a song requested by 남산 최 팀장님. Step by step 듣고 싶은데 가수가 기억이 안 나네요. 롤라장에서 듣던 그 추억의 노래, 크크크라고 해주셨는데, 이렇게 가수가 생각이 안 나시면 그냥 솔직하게 노래 제목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박은혜 팀장님께서 She's doing a fabulous job in finding those songs and the titles of the song and even the musicians as well. 많이 많이들 보내주시고요. We did find a musician for you. This is New Kids on the Block, Step by Step.

That was Get Lucky by Daft Punk featuring Pharrell Williams requested by a brand New Morning Groover. 수고음은 신규 모닝 그룹업께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They said, 안녕하세요. 방송 처음 듣는데 좋네요. 평소면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고 있을 시간인데 지금은 출장 가느라 기차역에 가면서 듣네요. 시간 될 때마다 듣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usually at this hour I would be working in the office, but since I'm on my way to a business trip riding a train, I get to tune in. So I will tune in from time to time. 우리 수고만 모닝그룹을 이렇게 또 우연히 모닝그룹을 접하게 되셨나 봐요. 정말 출장에 제가 감사할 지경입니다. Thanks to your business trip, you got to tune into Morning Groove for the first time. 앞으로 좀 자주 뵀으면 좋겠는데 우리 모닝그룹을 처음 접하게 되시는 분들은 약간의 그런 통성명과 자기소개 해주시면 더 좋아요.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기억해드리고 싶거든요. 우리 수고만 모닝그룹은 주로 어디로 출근을 하시는지, 어떤 노래를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뭐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이런 것들 간략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다음번에 소개할 때 제가 잘 기억해뒀다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More check-in messages are here. 박철한 모닝그루버, 엘마르 바다 모닝그루버님 너무 오랜만입니다. 반가워요. 그리고 박소라 모닝그루버 오늘도 와주셨습니다. Thank you all for checking in. 나 여기서 잘 듣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알림해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출첵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Now let's get back to MG Q&A, everyone. We're talking about the breakfast menu that you had today. 7441, a new morning groover texted, 안녕하세요. 아침 출근길에 딸들 학교 내려주는데 영어 듣기 평가가 자동으로 되네요. 이제 매일 아침 TBS EFM 같이 들으면서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엔 토마토 계란 볶음 덮밥을 먹었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A new morning groover texted in and they are quite enjoying listening to TBS EFM. 영어 공부하면은 TBS EFM이에요. 정말 저희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있거든요. 일단 시작을 모닝그룹과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딸들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름 한 분 한 분에게 호명해드리고 싶은데 7441 모닝그룹, please introduce yourself and I will try to remember you and introduce your message next time. 나중에 신청곡도 꼭 보내주세요. 그리고 토마토 계란 볶음 덮밥. Oh, that sounds delicious. I believe that a lot of moninggroovers are having hot meals for breakfast. 뭐 아침에 간략하게 뭐 시리얼 먹어요, 요거트 먹어요 이런 문자는 아직 못 받은 것 같아요. 간략하게 그렇게 차가운 아침 메뉴 드시는 분들 계시나요? 뭐 요거트라던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우유 한 잔 혹시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도 근데 아침에는 웬만하면 따뜻한 거 먹자 주의여가지고 이렇게 따끈따끈한 토마토 계란볶음밥. This sounds really nice. 그리고 또 단백질이잖아요. 제가 좀 단백질 집착을 하나 봐요. 평소에 자꾸 빵만 먹다 보니까 단백질이 들어가면은 딩동댕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 입니다. 방금 제가 우리 박원희 팀장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아침 식사를 어떤 거 드시는지 더 궁금합니다. 주로 이제 차로 출근하시면서 차 안에서 드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닌가요? 아닌가? 아니 아닌 척하세요? 어떤 걸 드시는지 궁금한데 뭔가 이렇게 좀 든든하게 챙겨 드시고 오시는 거 맞죠? 왜 아니라고 자꾸 하세요?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너무 답정너인가요? 우리 박원혜 신사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방송 끝나고 빵 먹어야지 라고 해주셨는데 스마일 이모티콘까지요. 너무 무섭네요. 또 얼마나 또 많은 빵을 우리가 먹으러 갈지. 방송 끝나고 빵 너무 좋죠. It sounds nice. 우리 이솔로 모니언즈 모닝그룹업께서 오늘도 굿모닝입니다. 제 아침 식사 메뉴는 때마다 조금씩 다른데 기본적으로 피디님처럼 저도 빵이나 쿠키 먹으면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꼭 마십니다. 차가운 음료를 아침부터 마시면 배탈이 나서 피하고요. So they said, I prefer to have something hot for breakfast, so I would have hot Americano and usually just snack out some bread and cookies too. 우리 얼갈이 배추 모닝그룹어, 저는 간헐적 단식하던 버릇 때문에 아침은 굶거나 탄수화물이나 당분이 안 들어간 견과류와 두유 같은 걸 먹습니다. 오늘은 굶었네요. 배고파라. 마룬5의 슈거 신청합니다. 아침 이야기하니까 당 땡기네요. So please fill up your stomach today by having some decent amount of breakfast. 얼갈이 배추님, 아침 식사 거르지 마시고요. 오늘 든든하게 잘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This is a song for you, Maroon 5, Sugar.

8829, also known as 보건쌤 Morning Groover, said, 출첵해요. 오늘은 열심히 사는 내 동생 경철 생일이에요. 축하해주세요. 와우! 우리 보건쌤 동생분 경철님 생일 격하게 축하드립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아주 그런 스페셜한 날이군요. Happy birthday to you, 경철님.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Morning Groovers, you better stay tuned because in the third part of the program, we will be joined by a special guest. 3부에서는 김민지 영양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모닝 그룹어들. Here is a song for you. This is Roosevelt featuring Nile Rodgers, Passion.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Get ready for an engaging journey as we delve into interesting facts and life-enhancing tips. Now, today we will have a special session learning about various food nutrition facts with nutritionist 김민지. 오늘은요, 명품 급식의 창시자 김민지 영양사님과 함께 식품 영양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영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김민지 영양사라고 합니다.
1: 어머, 너무 아름다우시고 목소리도 너무 매력적이세요.
2: 감사합니다.
1: 네. 많이 좀 TV에서 뵀었는데 네. 실물이 더 아름다우시네요.
2: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영양사님 뭔가 급식계 한 획을 그으신 김민지 영양사님이신데요. 네. 오늘 모닝그룹에서 해주실 그런 다양한 식품 얘기, 그런 건강 정보 얘기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So we are looking forward to the diverse food discussions you will have on Morning Groove today. 우선은요, 우리 모닝그루버들에게 인사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GS 본사 구내식당에서 총괄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고 그 외 여러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는 김민지 영양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와, 대기업 지땡 본사에서 네. 근무를 하고 계시는군요. 네. 벌써부터 반겨주시는데 우리 배송 반장님께서 김민지 영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모닝그룹어들 많이 많이들 들어오시고요. 영양사님께서 만드신 급식 사진을 제가 보면 정말 아, 나 여기 학교 다니고 싶다. 진짜 학교 다닐만 나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저도 학교를 다닐 때 급식이 나쁘진 않았는데 약간 비교 불가더라고요. 메뉴들을 보니까.
2: 네.
1: 메뉴를 매번 그렇게 구상하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영양사님께서 이렇게 명품 급식 메뉴를 실행하시는 그런 추진력과 기획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 좀 궁금했어요. So, where does the drive and planning ability to implement such luxury grade school meals menus come from?
2: 사실 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학생들이 뭐 하루에 적게는 한 끼, 많게는 두 끼 이상 학교 급식실에서 먹는데요. 성장기 아이들에게 영양가 높은 음식을 제공하고 싶기도 했고 또 급식실이 단순히 밥 먹는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뭐 학업 스트레스 를 있고 급식실에서만큼은 되게 즐겁게 식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양한 뭐 이벤트도 하고 다양한 메뉴들도 제공을 했어요.
1: 네.
2: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그 생각은 기업에 일하는 직원도 변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직장인분들도 바쁜 일상에 이렇게 치여서 살고
1: 네.
2: 스트레스가 진짜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행복을 느끼고 또 동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다양한 메뉴를 작성하게 된 것 같아요.
1: 정말 영양사님이 계신 곳에는 거기 다니는 뭐 학생들이나 직원분들이 점심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지겠어요. 점심시간 때문에 회사 가고 싶을 정도일 것 같아요.
2: 근데 학생들이랑 직장인들의 공통점을 제가 찾았는데
1: 네.
2: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똑같이 눈이 되게 떨망떨망하시고
1: 네네.
2: 먼저 일찍 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1: 너무 뿌듯하시겠어요. 그런 거 보면.
2: 네. 그래서 되게 보람있고 되게 네. 재밌었던 경험이 있어요.
1: Right. So she aimed to provide nutritious food and create a joyful space where students could forget academic stress, and she still believes in enjoying good food and sharing joyful moments with colleagues rather than just rushing through meals. 점심 식사하는 거 이왕이면 좀 맛있게 먹으면 좋잖아요.
2: 네.
1: 그죠? Morning Groovers, if you have any questions for nutritionist 김민지, send those in. 우리 김민지 영양사님께 질문 있으시면 문자번호 샵101

0: 877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뭐 질문이 없으셔도 연하사님 너무 매력적이세요. 뭐 이런 칭찬 문자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Okay, so let's get to these questions. 질문을 제가 이제 드려볼 건데요. 매일 집에서 저희가 밥해 먹는 입장에서는 밥을 하는 그 행위, 요리도 정말
1: 네.
0: 귀찮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뭘 먹어야 되나 이런 메뉴를 생각하는 게참 스트레스일 때가 있어요. 식단을 좀 다양하게 짤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So is there any tip for planning diverse meals? 맨날 똑같은 거 먹고 싶지 않거든요. 네.
1: 네.
0: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1: 네, 사실 요즘 물가도 정말 많이 오르고
0: 맞아요.
1: 집에서 요리해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저 역시 퇴근하고 나면 너무 지쳐서 집에서 되게 간단하고 쉽게 이렇게 요리해서 먹으려고 하는 편인데요. 사실 또한번 장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요리할 때 재료들이 남잖아요. 그래서
0: 맞아요.
1: 일주 한번 장을 보지만 일주일 요리할 양이 나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식재료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요리하는 걸 되게 즐겨하는 편이에요.
0: 네네.
1: 뭐 예를 들면 양배추 한 통을 사면 정말 뭐 양배추 새우살 볶음, 뭐 양배추 계란전, 뭐 양배추 사과
0: 오.
1: 샐러드 등처럼
0: 네.
1: 이렇게 양배추와 함께 곁들이는 채소만 변경해도 또 소스만 변경해도 되게 다양한 요리가 될수 있거든요.
0: 네네.
1: 그리고 요리할 때 가장 귀찮은 게뭐 볶고 찌고 이렇게 조리 도구를 너무 많이 활용하면 일단 설거지도 많고 요리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조리 방법을 간단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 뭐
0: 네네.
1: 양배추 같은 건 물을 넣고 전자레인지에 찐다던가 아니면은 최대한
0: 오.
1: 간단하게 하는 것도 방법인데
0: 네네.
1: 요즘 SNS나 유튜브에
0: 네네.
1: 간단한 요리만 검색해도 워낙 몇천 개또 몇만 개 다양한
0: 맞아요.
1: 레시피가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런 것들도 참고해 보신 것도 방법이에요.
0: 아, 양배추 얘기하셔가지고 뜨끔한데 저희 집에서 지금 썩고 있거든요.
1: 그쵸.
0: 괜히 건강 챙기려고 샀다가,
1: 네,
0: 네, 썩고 있고,
1: 맞아요.
0: 예, 사망하셨습니다.
1: 네.
0: Well, with rising living costs, fewer people seem to cook at home, so perhaps you can shop for a week's worth of groceries and use the same ingredients to make various dishes like cabbage and shrimp stir fry, cabbage and egg pancakes, things like that. Changing just the side ingredients or dressing can create different meals. Also, using simple cooking methods like microwaving cabbage to reduce cooking time or making bread with blended pumpkin, things like that can also help you. 저도 좀 해볼게요. 아, 양배추는 진짜 좀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요리 방법이 있긴 하더라고요. 뭔가 그런 것들을 활용을 잘하고 이 귀차니즘도 좀 극복을
1: 맞아,
0: 해야겠습니다.
1: 맞아.
0: 저 근데 갑자기 궁금한데, 우리
1: 네.
0: 영양사님 같은 경우에는 배달 음식은 시켜 드시나요?
1: 근데 사실 영양사니까 되게 영양가 있게 잘 챙겨 먹지 이런
0: 네.
1: 말씀들 진짜 많이
0: 네네.
1: 하시는데 저도 이제 일하고 이제 직장인 삶을 하다 보니까 꾸땡 배땡
0: 배땡? 네.
1: 제 VIP예요.
0: 아, 브이앱이 너무 반전인데요?
1: 네.
0: 오, 전혀 안 드실 줄 알았는데, 또 의외로 이렇게 또 약간
1: 네.
0: 숨통이 트일 공간이 필요하니까요.
1: 맞아요, 맞아요.
0: 우리 성년이 아빠님께서 출첵합니다. 랍스타 영양사로 유명하신 김민지 영양사님께서 나오셨네요. 저도 학교에서 일하면서 학교 급식이 맛있는 날에는 하루가 너무 기분 좋았는데, 당시 학생들을 생각하시는 마음 리스펙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정말 마음씨도 따뜻하신 우리 김민지 영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 질문 드려볼게요. 건강에 좋은 채소는 먹는 법이 좀 따로 있다고 하는데, 야채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o, what are some healthy ways to eat vegetables?
1: 사실 채소 같은 경우에는 뭐
0: 네.
1: 야채 같은 건 생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영양가가 좋지만
0: 아.
1: 저 사실 먹기가
0: 네,
1: 힘들잖아요. 그래서
0: 맛없어요.
1: 맞아요. 맛없고 편식도 아이들은 심하고.
0: 네.
1: 근데 학교에서는 보통 채식의 날을 뭐 제가 회사에서는 에코데이라고 정해서 이렇게 채소를 섭취할 수 있게 운영을 했었어요.
0: 네.
1: 근데 모든 메뉴를 채소로 제공하기보다 저는 평상시에 먹지 않는 채소와 그리고 또 평상시에 좋아하는 식재료를 섞어서 퓨전으로 제공하는 걸 정말 중요하다고
0: 네.
1: 생각하는데, 왜냐면 채소 같은 경우는 어른들도 편식이 심하고 선호도가
0: 맞아요.
1: 낮거든요.
0: 네.
1: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제공했던 메뉴 중에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게뭐 또띠아 위에다가
0: 네.
1: 뭐 나물이나 좋아하지 않는 뭐 파프리카 여러 가지 채소를 넣은 다음에 또 좋아하는 피자 소스와 치즈를 곁들이면 또 채소가 들어간지 모르고 맛있게
0: 맞아요.
1: 드시기도 하고요.
0: 네.
1: 또뭐또 유부 같은 거 있잖아요. 유부에 간이 되어 있어서
0: 네네.
1: 맛있는데 거기에 뭐 채소 다진 채소나 해조류 넣고 돌돌돌돌 말면은 그 유부의 간 때문에 또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0: 오.
1: 그래서 제가 가장

0: 영양사로 근무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던 게 선호하지 않는 식재료를 이렇게 친근한 식재료와 함께 퓨전으로 제공하면 인기 만점 레시피를 만들 수 있구나. 또 아이들도 편식을 예방할 수 있구나를
1: 네.
0: 느꼈어요.
1: 정말 천재적인 메뉴네요. 네. 치즈는 사실 어디 뿌려도 다 맛있잖아요.
0: 그쵸.
1: 그러니까 먹기 싫은 뭔가 채소 이렇게 뿌려 먹고 또띠아로 만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0: 네.
1: So instead of only serving vegetables, you can blend or finely chop less popular veggies into dishes to make them more appealing. Also create popular recipes like tortilla pizzas with vegetables, things like that. 또띠아 피자는 좀 간단할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뭔가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팁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좀 건강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나이가 한두 살 이제 들수록 건강을 좀 저희가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특히 혈당, 이런 거 신경 좀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혈당을 관리를 하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식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욕심도 많죠. 혈당도 챙기고 싶고, 건강도 챙기고 싶고, 맛도 챙기고 싶고. So what are some dietary options that allow for managing blood sugar while still enjoying delicious meals?
0: 사실 혈당 관리를 위해서 잘못 생각하시는 게 단순히 어떤 음식을 줄이거나 제한하면 영양 불균형이 올수 있기 때문에 골고루 알맞은 음식을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또 어떻게 드시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혈당 관리를 해봤는데 제가 실천하는 것 중에 도움이 되었던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거꾸로 식사법인데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 게 우리는 밥, 국, 뭐 반찬, 김치 이렇게 드시잖아요. 그걸 거꾸로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뭐 채소나 나물을 먼저 섭취하고 또 기름기가 없는 식품부터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왜냐면 채소를 먹으면 우리가 섬유소가 많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섬유소가 많은 식품을 먹으면 또 배가 부르고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뭐 많은 음식을 섭취할 걸 조금만 섭취할 수 있게 하고 또 위벽과 이렇게 소장을 보호해줘서 당이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막아줘요.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 어머님들 밥 지으실 때 그냥 뭐 찹쌀이나 잡곡 넣으시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또한 가지 팁이 해조류에도 섬유소가 정말 풍부하기 때문에 요즘 뭐 밥다시마 요렇게 해서 다시마 잘게 다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밥에 넣어서 먹게 되면 포만감도 좋고 영양도 챙길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용하는 양념에 알게 모르게 당이 진짜 많거든요.
1: 맞아요. 양념 조심해야 돼요.
0: 네, 그래서 떡볶이 한 끼만 먹어도 칼로리가 정말 높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갑자기 먹던 음식을 먹지 마 이러면 스트레스 받고 폭식할 수
1: 맞아요.
0: 있기 때문에 이런 양념들을 뭐 이렇게 고추장에 이런 양념들을 뭐 저당 고추장, 저당 양념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대체한다던가 뭐 설탕은 스테비아. 그리고 저당 알룰로우스 이런 양념들을 바꿔서 조리하는 것도 하나의 꿀팁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걸 사용하지 마, 먹지 말라기보다 이렇게 천천히 바꿔가는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1: 네, 좋습니다. So simply reducing or restricting certain foods can cause nutritional imbalances, so it is important to consume a balanced diet. And to manage blood sugar, try these methods like reverse meal order, healthy seasonings, and fruit intake, and having regular meals, things like that.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밖에 계신 박은희 팀장님께서 마라탕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0: 네.
1: 마라탕을 뭔가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0: 근데 사실 마라탕이 한때 열풍이 엄청 불어서 학교 급식에도 막 기사가 엄청 나고 마라탕 열풍이 정말 모든 학교에 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1: 그러니까요.
0: 그렇고. 근데 사실 마라탕의 가장 문제점은 나트륨이잖아요.
1: 맞아요.
0: 사실 만약에 꼭 드셔야 된다면 이렇게 드시지 말라면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1: 많이 받으실 분이셔서.
0: 네, 그래서 이왕이면 마라샹궈 볶음보다는 마라탕에 국물 요리를 드시고 국물은 최대한 드시지 마시고 거기서도 채소나 토핑을 정말 다양하게 추가하실 수
1: 채소 토핑,
0: 있잖아요. 이렇게 떡이나 이렇게
1: 아,
0: 당면 같은 것보다는 뭐
1: 줄이고,
0: 버섯, 채소, 건두부 이런 것들로 바꿔서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걸
1: 조금 줄여
0: 추천드려요.
1: 나가는 걸로 아예 안
0: 네,
1: 드시는
0: 맞아요.
1: 것보다는 그리고 뭐그 드실 때막그 마라탕 자체도 간이 굉장히 센데 그걸 막 소스에다가 또 찍어 드시더라고요. 뭔가 소스는 좀 피해야겠죠. 마라탕 다이어트를 하려면.
0: 정말 이런 말씀 드리면은 안 지키실 거 알지만 뭐 인터넷에 이렇게 0칼로리 뭐 땅콩 소스나 무지방 땅콩 소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면 그 소스를 한통 구입해 드시는 것도
1: 나중에 제가
0: 하나의
1: 선물로 하나
0: 방법이에요.
1: 사드리겠습니다. 마라탕 다이어트, 뭐, 참 재밌는 워딩인데.

0: 인데요. 우리 2778 모닝그룹에서 질문을 주셨어요. 출첵합니다. 영양사님, 카레가 좋다는데 추천하는 조리법이 있으실까요? 라고.
1: 맞아요. 카레 같은 경우에도 나트륨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카레 같은 경우에 저는 어떻게 제공하냐면, 과일이나 채소를 최대한 많이 넣어서 제공하는데, 제가 카레를 제공했을 때 놀랬던 게, 저는 카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카레를 되게 좋아하지 않아서, 되게 잘게 다져서 제공을 하고, 뭐, 당근, 양파, 이런 것도 넣지만, 여기에 뭐, 코코넛 오일이나,
0: 오, 너무
1: 그리고 뭐,
0: 맛있겠다.
1: 저지방 오일을 넣으면 풍미가 고소해지고,
0: 맞아요.
1: 또 여기에 아이들이 평상시에 좋아하지 않는 뭐 단호박이나 고구마를 넣어도 훨씬 더 단맛이 추가돼서 맛이 좋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건더기를 많이 추가해서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0: 좋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너무 좋아하는 건더기여가지고,
1: 그쵸.
0: 단호박, 고구마, 너무 좋습니다. 카레 먹고 싶네요, 갑자기. 요즘에 이제 청소년 비만도 되게 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청소년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식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o, what are some healthy eating habits that can prevent adolescent obesity?
1: 근데 사실 청소년 비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굶는 건 사실 위험해요. 제가 영양 상담을 했을 때 본인 체질에 맞는 이렇게 방법, 식단이나 운동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항상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장 쉽지만 지키기 어려운 게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식사 관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양 상담을 했을 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육류 같은 경우에도 단백질이니까 무조건 많이 먹어야지 괜찮다는 생각에 제한을 두지 않고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사실 적절히 뭐든지 적절히 섭취하면 좋지만, 너무 과한 단백질도 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단백질도 이렇게 필요한 양은 이렇게 근육에 쓰일 수 있지만, 남은 단백질은 이렇게 혈당으로 올라가서 또 지방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렇게 육류가 많은 동물성 단백질과 이렇게 콩두부에 많은 식물성 단백질을 이렇게 적정 비율로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메인 메뉴 하나만 먹으려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편식이 있고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밥이나 카레, 밥, 제육볶음, 돼지고기 이렇게 특정 음식만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먹지 않는 식재료와 또 좋아하는 식재료를 이렇게 퓨전해서 이렇게 조리해준다면 이렇게 편식도 예방하고 조금 더 건강하게 먹을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헷갈리셔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과일에 식이섬유가 되게 풍부한데 정말 많은 당이 있기 때문에 과일도 양명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일이 식이섬유가 많으니까 많이 먹어야지 그러는 분들이 계시는데
0: 맞아요. 저희 부모님이 자꾸 과일 많이 먹으라고.
1: 맞아요, 맞아요. 근데 되게 큰일 나요. 그래서 하루에 적정량을 섭취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껍질에는 되게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착즙이나 이렇게 내려서 드시는 것보단 생이나 건더기 있이 드시고 또 이왕이면 당함량이 낮은 베리류, 뭐 블루베리, 딸기, 뭐 스트로베리, 아니 블루베리, 딸기 그리고 용과 이런 과일들을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비만이 여러 질병 외에도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성장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0: 그럼요.
1: 정말 이렇게 극단적인 식사를 하기보다는 꾸준한 식사 습관을 길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0: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So it is important to find a method that suits your body. Consistent meal management and regular exercise are crucial for health. Avoid starvation diets as they can increase appetite and be harmful. So balanced animal proteins like meat and plant proteins like beans and tofu to avoid excessive protein intake, which can lead to fat storage. Also, encourage children to eat a variety of foods by incorporating less preferred ingredients into tasty dishes and using healthier cooking methods like baking or steaming. 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질문들이 막 들어오고 있네요. 우리 9909 모닝그룹께서, 안녕하세요, 영양사님. 저희 5학년 아이는 고기를 안 먹어요, 유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맛있게 먹일 수 있는 요리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1: 고기 같은 게 사실 고기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요리인데 안
0: 그러게요.
1: 좋아한다고 해서 정말 놀랐어요. 그것도 하나의 특정 고기가 아니라 여러 고기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도 영양사로 이렇게 근무하면서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 학생도 한두 명 정도 봤거든요.
0: 네.
1: 그런 경우에는 저는 최대한 잘게 다져서 음식에 넣는다던가, 뭐 고추,
0: 볶음밥이라던가,
1: 네, 맞아요. 이렇게 보이지 않게 중요,
0: 네.
1: 왜 식감이나, 이렇게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게 조리해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 고추장에 다진 고기를 넣는다던가, 그런 것도 중요하고, 왜냐면 영양을 골고루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고기에는 단백질이 정말 많잖아요.
0: 네.
1: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아이가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뭐 대체 단백질인 두부나 콩 이런 식으로 단백질을 다른 단백질로 채워주시는 게
0: 그렇죠.
1: 정말 중요해요.
0: 아, 그렇군요. 저도 사실 어렸을 때 고기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1: 정말.
0: 크면서 이제 식습관이 바뀌면서 좋아하게 된 케이스였는데, 또 볶음밥에 이렇게 잘게 들어간 고기는 이런 거는 그래도 먹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작으면 먹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1: 그리고
0: 네.
1: 또 양념을 좀 맛있는 걸 곁들여주면 고기
0: 맞아요.
1: 향이나 이런 게덜 나서 그나마
0: 맞아요.
1: 먹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향 때문에 아무래도 전안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1: 네.
0: 오히려 그냥 구운 고기보다는 양념된 그런 양념갈비 이런 것들은 아주 잘게 썰면 제가 먹었었거든요.
1: 아, 네.
0: 약간 그런 팁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And if
1: 네.
0: they have hard time taking those animal proteins, try to give them plant proteins instead, like beans and tofu for an alternative. 그렇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우리 고양이 CSI, 캣 CSI 모닝그룹업계에서, 와, 듣다 보니 식단의 신세계를 탄생시키신 김민지 영양사였네요. 앞으로 더욱더 승승장구하길 응원해요라고 응원 메시지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볼게요. 저 같은 1인 가구는 혼자 먹기 위해 좀 거창한 요리하는 걸 딱히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네, 1인 가구를 위해서 추천해 주실 만한 건강하고 또 욕심 부렸죠. 맛있는 메뉴 어떤 것들이 있는지
1: 네.
0: 궁금합니다. So, what are some healthy and delicious menu recommendations suitable for single person households?
1: 사실 저도 자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공감되는 질문인데요. 사실 한번 장을 보면 요리하기 너무 많고 관리가 어려워서 이렇게 아까 냉장고에 막 썼거나 낭비하는 식재료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식재료도 또 데쳐서 뭐 얼리고 소분하고 사실 이런 것도 너무 일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팁이라면 요즘 냉동채소 다져진 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냉동채소를 구입하거나 또 하나하나 포장된 생선. 그리고 요즘 나물이나 채소 같은 경우에도 생이 아니라 이렇게 말려서 개별 포장된 제품이 정말 많아요.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요리할 때그 유통기한이 길고 관리가 쉽게 이런 식재료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생채소보다 이런 식재료도 영양 성분이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보관 방법도 쉽고 조리하는데 간편하기 때문에 전 이런 방법들을
0: 너무 좋아요.
1: 사용하고요. 또 1인 가구 보시면 뭐 냉동 볶음밥이나 뭐 이런 것들 사서 되게 집에서 활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냉동 볶음밥이나 이런 제품들을 드신다면 거기에 집에 남아있는 뭐 짜투리 채소를 섞어 먹는다던가 뭐 라면 대신에 요즘 뭐 곤약면이나 이런 면들 진짜
0: 건강한?
1: 많거든요. 네. 라면에 칼로리가 훨씬 더 적어요. 훨씬 훨씬 적기 때문에 그런 거 사다 두셨다가 뭐 고추장이나 고기 넣어서 비빔면으로 만든다던가.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 먹는 식재료를 이렇게 건강한 식재료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0: 너무
1: 해요.
0: 좋습니다.
1: 네.
0: When buying groceries in bulk, opt for frozen and individually packaged items to reduce waste, and these have longer shelf lives and are easier to store. 라면 칼로리 알고 싶지 않아요. 저희 시간이 벌써 다 돼서 저희 노래
1: 네.
0: 한곡 듣고 와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e're gonna be back to talk more about nutrition facts after Meghan Trainor, Better When I'm Dancing. Stay tuned, everyone.

0: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on TBS EFM, and today we are joined by a special guest, a nutritionist, 김민지 영양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0394 Morning Groove에서 영양사님 감사합니다. 저도 좋은 팁 많이 알고 갑니다. 주말에만 나오는 아들을 위해 저도 카레를 여러 가지 조리법으로 도전해 볼랍니다. 김민지 영양사님이 모든 학교에 계시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라고 응원 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카레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자꾸 먹는 얘기하니까 아까 배에서 꼬르르 소리가 엄청 나더라고요.
1: 맞아요.
0: 네, 배고픈 아침입니다. It's rather a starving morning. 우리 영 H님께서 오늘 보이는 라디오를 했어야 했는데 아쉬워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좀 아쉽네요. 네, 너무 이렇게 아름다우신 우리 영사님을 담아드려야 되는데.
1: 네, 다음에 한번 또 이렇게.
0: 네. 우리 아리수님께서 좋은 정보 많이 얻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해주셨고 박혜미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아침에 시리얼이나 바나나를 갈아 먹는 거 정말 안 좋을까요? So is it not healthy to have bananas and cereals blended together for breakfast?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근데 저도 네. 사실 이렇게 영양 상담을 하면서 네.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뭐 공복에는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아요? 뭐 어떤 게 좋을까?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렇게 대체적으로 공복에 먹으면 뭐 아침에 먹으면 좋은 식품들이 있는데 저는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사람마다 체질이나 이런 식습관이 정말 다르기 때문에 네. 무조건 아침에 이걸 먹고 이게 좋다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런 음식을 먹어봤을 때 뭐 내가 몸에 맞는지 괜찮은지 이런 식습관들을 꾸준히 한번 유지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 네.
1: 그리고 바나나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과일의 양면성이 있다고 했지만
0: 네.
1: 바나나도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그에 비해서 당도 높기 때문에
0: 네네.
1: 이왕이면 뭐 바나나 같은 경우 2분의 1을 드시고 바나나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뭐 부족한 단백질은 뭐 달걀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곁들여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0: 너무 좋습니다. 같이 이제 뭐 계란이랑 좀 균형 있게 그런 식사를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네. 그리고 네. 시리얼 같은 경우에도 네네.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 시리얼 같은 경우에도 그래놀라나 견과류가 들어간 건강한 시리얼이 있는 반면에
0: 맞아요.
1: 또 밀가루가 많고 뒤에 보면 뒤에 영양성분표라고 있는데 그거 보시면 설탕이나 당함량이나 지방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은 제품이 있어요.
0: 과자죠. 네.
1: 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뭐 이런 시리얼 먹는 게 좋고 나쁘기보다 건강한 제품을 찾아서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품 사실 때 뒤에 영양성분표를 한번 보시는 것도 정말 중요한 꿀팁입니다.
0: 너무 좋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그러면 가장 인기 있는 메뉴랑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뭐가 있는지 문득 궁금해졌어요. So I'm curious about the most popular menu items among students and among working professionals. 어떻게 다를까요?
1: 근데 네.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0: 네.
1: 아무래도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뭐 랍스타나 캐비어 되게 이런 특별한 식재료가 아닐까 싶어요.
0: 네.
1: 그러니까 왜냐면 아이들은 평상시에 이렇게 경험해보지 못한 식재료를 경험해봐서 너무 좋았다고 했고
0: 네.
1: 직장인분들도 제가 회사에 처음 이직했을 때 저 보고 가장 처음 말씀하신 게 랍스타 언제 주냐. 우리도 랍스타 해달라.
0: 랍스타로 워낙 유명해지셨으니까.
1: 맞아요. 네. 그 말을 제가 한 1,000번, 정말 과장해서 1,000번 가까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메뉴들이 이렇게 가장 인기가 있었고 기억에 남고 뭐 사실 랍스타나 이런 고단가 식재료만 이렇게 선호도가 높은 게 아니라
0: 네.
1: 뭐 생선이나 뭐 좋아하지 않는 식재료 같은 경우에

0: 그래도 정성이나 조리가 되게 어렵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는 하나의 음식을 제공하더라도 최대한 정성을 많이 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1: Oh, can you guys imagine lobster for lunch menu? 어떻게 랍스터가 점심 식사로 나오는지 저도 진짜 랍스터만 먹어보고 싶네요.
0: 네.
1: 점심 메뉴를 한 번도 태어나서 점심에 랍스터를 먹어본 적이 없을 것
0: 정말요.
1: 같아서. 네네. 이쪽으로 와주시면 참 좋을 텐데요. 우리 작은 예술 모닝그룹 밖에서 정말 유익합니다. 저는 아침에 뭘 먹으면 탈이 나요라고 해주셨네요. 네. 이렇게 따뜻한 물한 잔으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야 될까요? 네.
0: 사실
1: 네네.
0: 이분 같은 경우에는
1: 네.
0: 왜 탈이 나는지,
1: 네.
0: 평상시 어떤 식습관이나 어떤 질병이 있는지부터 영양 상담을 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뭐
1: 네.
0: 인터넷 검색해서 뭐제 인스타 찾아서 뭐 다이렉트나 메시지
1: 오!
0: 주시면 제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영양
1: 네네.
0: 상담을 해드릴게요.
1: 아, 영양 상담도 전문적으로 받아보는 거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나한테 맞는 음식을 찾아야
0: 네,
1: 되니까요.
0: 맞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서 it's time to wrap up the segment already. So I have this final question for you. 영양사로 이제 일을 하시면서 뭔가 뿌듯한 순간도 있고 뭐 힘든 순간도 있으실 것 같아요. So I'm curious about that. So as a nutritionist, when are there moments that you feel proud and the moments that you feel challenging?
0: 사실 제가 영양사로 지금 10년 넘게 근무를 했는데,
1: 네.
0: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은 이렇게 영양사는 타인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음식 하나로 행복을 선물한다는 점에서 되게 이보다 보람된 직업은 없다고 생각을
1: 네.
0: 하거든요. 그래서 일할 때 저는 되게 많이 웃고 행복해하는 편인 것 같기도 하고요.
1: 네.
0: 근데 물론 힘든 순간도 되게 많은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영양사로 힘든 순간이지 업무적이나 뭐 외적으로 힘든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맛있는 음식을 했는데 잔반이 많거나 또 좋아하지 않았을 때 되게 속상하고 하나의 뭐 특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달부터 준비했는데 식재료가 좀 좋지 않은 게 들어오거나 이럴 때는 정말 너무 속상했던 것
1: 네.
0: 같아요.
1: 정말 진심이신 분이시네요. 너무 멋있으십니다. 혹시
0: 네.
1: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0: 제가
1: 네.
0: TJ인데
1: TJ? 네.
0: TJ예요.
1: 네네네. 그러실 것 같아요.
0: 근데
1: 네.
0: 일할 때는 J인데 평상시에는 근데 P예요.
1: P이신가요? 아우, 정말 멋지고, 예,
0: 반반입니다.
1: 프로페셔널 하신 우리 영양사님이신데요. So, yeah, nutritionists don't just prepare meals, they bring happiness through food. And despite challenges like ingredient mishaps, they learn and adapt to ensure quality. And looking ahead, they aspire to pursue food-related dreams that positively impact others. And I can really feel that your sincerity towards food. So please continue to provide us happy meals in the future. 지금까지 명품 급식 김민지 영양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Thank you once again for your time. 오늘 모닝그룹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딱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0: 제가 영양사나
1: 네.
0: 그 외에 하고 있는 활동들이 이렇게 저만의 이익이 아니라
1: 네.
0: 다른 분들께 되게 선한 영향력을 줄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 너무 멋지십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Everyone, so we're going to wrap up Mystery of Insight here, and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so stay tuned. Here is Tai T80 Easy.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All right, morning Groovers. I am back. I hope you guys enjoyed the interview session with the nutritionist Kim Min-ji 영양사님. I really had a great time too. Now let's get to your messages. 우리 브래들리 모닝 그루버 출첵 영양 정보 좋네요. 반찬 만드는 거 쉽지 않지만 건강한 식단 추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It's not so easy to make all those different kinds of 반�ans, but we need to make efforts to have a balanced and healthy meals too, right? Now, this is regarding MG Q&A. Today's question was, What did you have for breakfast today? 오늘 아침 식사 어떤 거 하셨나요? 제가 여쭤봤죠. 4288, 사랑연이맘 모닝그룹께서 출첵합니다. 아들 먹일 참치마요 주먹밥 만들면서 듣고 있어요. 오늘도 힘내세요, 피디님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참치마요 주먹밥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유일하게 삼각김밥을 사 먹을 때 참치마요 맛만 먹거든요. 참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I think tuna is a great food ingredient because it can go a lot of, it go into a lot of different dishes. 뭐 참치 볶음밥도 있고 참치 김치찌개도 있고 이렇게 주먹밥도 만들 수 있고 참치가 은근히 또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3378 아들 둘 아빠 모닝 그룹이시죠? 식빵 토스트 시리얼 번갈아 가면서 먹어요. 저는 아침에 밥 반찬 챙겨 먹으면 더부룩해요. So usually I would go for some toasts and bread or cereals. If I have rice for breakfast, it usually feels a bit heavy for me. 저도 아침에 밥 먹으면 약간 좀 더부룩하더라고요. 뭔가 좀 이렇게 무거운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저도 그냥 빵과 토스트 커피 먹는 걸 즐겨 먹는 편입니다. 우리 508 하나 모닝그룹어 아침은 간단히 딸기 3개, 브로콜리 2조각, 당근, 양파, 그리고 사과, 양상추와 손에 잡히는 채소들을 넣고 갈아서 블루베리 10개, 아몬드 10개, 청국장완 25개, 단백질 파우더 1스푼, 올리브유 1스푼 이렇게 먹습니다. 이거 반어법이신 거죠? 간단히가 아닌 것 같은데요? This does not look like a simple breakfast because this whole blend, it's got like all different kinds of ingredients included. It's got vegetables, it's got some proteins and everything, almonds, nuts, fruits. 이런 걸 하나하나 이렇게 다 씻고 다지고 아무리 이렇게 블렌딩을 한다고 해도 와우, 이거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데요. But it does sound incredibly healthy.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건강한 식단인 것 같습니다. 뭐 본인만 귀찮지 않으시고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즐거우시다면 아침마다 이렇게 드시면 너무너무 좋죠. 한 잔만 먹어도 뭔가 건강 레벨업 하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아침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챙겨 드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반장님께서는 저는 아침에 사과 한 개, 떠먹는 요구르트 하나, 두유 하나 먹고 모닝커피 마시고 있어요. So an apple and also some yogurt and some soy milk and morning coffee of course. 아침에 모닝커피는 다들 필수이신가 봅니다. 그죠? 이 정도만 드셔도 뭐 간단하고 건강있게 잘 챙겨 드시는 편이신 거죠. 거르지만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한테 맞는 그런 영양분 있는 음식 메뉴 찾기. 아까 영양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Morning Groovers, stay tuned. I'll get back to more of your messages after listening to a song now. Here is James Bay, Pink Lemonade.

And now I'm going to get to more of your messages. We have a check-in message from Noah and Ryan's mom, 4272. Good morning이에요. 오늘은 종합검진 받는 날.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종합검진은 떨린다는데요. 부디 무탈하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re going to a health checkup today. 건강깃말 걸으시길 바랍니다. 무탈하실 거예요. 그동안 건강 잘 챙기셔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건강검진 받는 날 진짜 무섭기는 해요. 아, 나또 괜히 막 뭔가 하루 전날에 굉장히 좀 이렇게 식단 관리하잖아요. 건강검진 조금이라도 결과 좋게 받으려고. 우리 노아 앤 라이언 어머님 아무 일 없으실 겁니다. 부디 건강길만 걸으시길 바라고요. Now for MG Q&A, 우리 주현 모닝그룹업께서 아침은 누룽지 끓여 먹어요. 고소하고 가볍고 좋아요. 누룽지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누룽지랑 깻잎이랑 뭐 김치 이런 거랑 얹어가지고 같이 먹는 거 되게 좋아하고 저는 이상하게 해외여행만 갔다 오면 이렇게 누룽지 되게 먹고 싶더라고요. It feels good, and also since this is really hot, it's good for your stomach too, from my point of view. 뭔가 속이 좀안 좋거나 소화가 안 되고 이럴 때 누룽지 끓여 먹으면 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침에 먹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1253 모닝그룹어 오랜만에 문자 남깁니다. 매일 아침 열심히 듣고 있는데 출근하기 바빠서 문자를 못 남겼어요. 오늘도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신청해 봅니다. Long time no see 1253. Looks like you've been having a busy morning every single day. But thanks for continuing to staying tuned to Morning Groove. 모닝그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청취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veryone, this is it for me today.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tomorrow at 7 a.m. 내일도 함께해 주시고요.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the final song requested by 1253 Morning Groover. This is Peppertones with 행운을 빌어요. This has been Summer PD. Have a healthy and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두달 전이었죠. 두 달 좀 더 된 것 같은데요. 저희 프로그램에 와주셨던 주한 콜롬비아 대사님이시죠. 요바니 발라스케즈 퀸테로 씨께서 두 번째로 저희 프로그램을 찾아주실 예정입니다. 아마도 어떤 대사님도 이 TBS EFM 프로그램에 한 번 이상 출연해 주신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So a couple of months ago, we had the pleasure of welcoming Colombian ambassador to Korea, Yobani Velasquez Quintero, His Excellency. And today, he joins us again, once again. I honestly can't remember another ambassador appearing on TBS EFM program more than once. But Mr. Quintero, His Excellency Quintero, was generous enough to give us a visit one more time. But 지난번에는 이제 콜롬비아 대사님으로 주한 콜롬비아 대사님으로 오셨다면은 이번 주에는 오늘은 콜롬비아를 대표하는 이 cultural ambassador, 문화 대사이자 또 음악 대사님으로 모시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Last time we invited him as the ambassador of Colombia to Korea, but this time we are welcoming him not only as a diplomat but also as a true ambassador of music. 이 대사님께서 워낙에 음악을 좋아한다라는 말씀을 저번에 하셨었죠.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직업 외교관으로 일하셨던 나라들 그 나라들을 음악이라는 그런 어떤 언어를 통해 다시 추억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So ambassador Quintero loves music deeply. I think we kind of found out about that last time he was here. And during today's interview, we will be revisiting the countries that he has served in throughout his long career as a career diplomat, this time through language of music. 그리고 또 저희 청취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giveaway, special giveaway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콜롬비아의 대표적인 아티스트이죠. 페르난도 보테로. 현재 전시회가 진행 중인데요. 페르난도 보테로 전시회 티켓이 선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요.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 꼭 티켓 giveaway, 퀴즈에도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1시부터 시작이고요. So we have tickets prepared for the exhibition of a renowned Colombian artist, Ferdinando Botero, thanks to, Ambassador. He has brought us some special gift for our listeners. So we'll have those ticket giveaway quiz event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show, during the interview. So tune in for that as well. 그래서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이 대사님 참 많은 나라를 다니셨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워낙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각국의 음악을 정말 마음껏 섭취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So while preparing for today's conversation, I found myself thinking, wow, he has truly lived across the world. And since he loves music so much, I would imagine that he didn't just visit those countries. He probably absorbed their culture and music.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노마드라는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노마드. 물론 이 외교관과 노마드와는 거리감이 있죠. 하지만 여러 나라를 다닌다는 의미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아마도 청취자님들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 노마드로 살아가는 어떤 삶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So the word nomad came to mind while preparing for the interview, right, with the ambassador. And of course, diplomats and nomads, two very different, concept in many ways. But a small connection is that, it's a life constantly moving between cultures and countries. So many of you probably imagine that kind of life too. 노마드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사님 기다리면서 이 노마드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면서 준비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딱히 뭐 이렇게 질문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이 노마드로서 삶을 여러 나라 다니면서 나는 이 나라 다니면서 이렇게 인생을 보내고 싶다.

있다라고 생각하신 적 있나요? 어떤 나라들을 돌아다니고 싶으신지, 어떤 나라에서 정착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으신지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그런 가벼운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Neil Horan의 곡입니다. Everywhere.

That was Neil Horan, Everywhere 듣고 오셨습니다. So, as I said, we have a very special but familiar guest coming in to our show, Ambassador to Colombia, Ambassador of Colombia to Korea, His Excellency Giovanni Velasquez Quintero is visiting our studio starting at 11 a.m. So he will be kind of revisiting the countries that he served as a career diplomat and share his passion for music. So we'll be hearing some diverse kind of music from different countries from His Excellency Quintero. 선물도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드렸었죠. 페르난도 보테로 전시회. 저도 꼭 가보고 싶었던 전시회인데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전시회인데요. 또 콜롬비아 대사관에서 또 저희 청취자님들을 위해 이 티켓 선물을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11시부터 시작되니까 퀴즈는 아주 쉬운 퀴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아주 난이도를 조절을 한 그런 퀴즈를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So, as we are waiting for Mr. Ambassador to come in, I thought maybe talking about, you know, living a lifestyle. You know, most of us are, you know, just living in one country. You know, most of us, probably 99% of us, right? We settle in one country and, you know, that is it usually. You know, some of us might immigrate to a different country maybe once, twice at the maximum, right? But we rarely get to live in multiple countries in our lives, right? But kind of imagining what if we had a choice to live a life of nomad. 근데 요즘에는 또 이 디지털 노마드라는 개념도 있죠. 원래 노마드는 여러 곳에서 이제 정착하면서 산다는 얘기인데 이동하면서 디지털 노마드라는 거는 I think the technology these days, digital technology kind of enable us to live in different places without having to worry about work because a lot of work that we do can be done on network. 물론 많은 모든 일들이 그렇게 가능한 일은 아니죠. 사무실에 꼭 출근을 해서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지만 a lot of work occupation nowadays, right? You know, kind of gives us power to work, you know, remotely.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노마드라는 거는 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디서든 일할 수 있고 랩탑 하나만 갖고 있으면 as long as you carry a laptop and a Wi-Fi connection, you can work pretty much everywhere. That is the beauty of modern technology, and which makes the concept of a digital nomad all but more fascinating, don't you think?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그냥 랩탑 하나 들고 배낭에 넣고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이렇게 입금은 자동으로 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I think, you know, if you are a single, that is, you know, probably more plausible, right? 온 가족과 그렇게 디지털 노매드로 사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죠?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는지 그냥 상상만으로도 굉장히 로맨틱하고 신나고 뭔가 즐겁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좋습니다. 저는 이 뭐 방송을 위해서는 이 디지털 노매드로 살 수는 없겠죠. Maybe if you have a technology to be able to broadcast anywhere remotely using just laptop, I think it is possible, right? I'm not sure about radio.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도 한번 그렇게 방송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어디 가서 그냥 야외에서 그냥 랩탑 하나 차려놓고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Imagine myself kind of broadcasting pretty much everywhere in the anywhere in the world, right? That would definitely give this show a different vibe, don't you think? 좋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박주원입니다. 집시의 시간.

집시의 시간 박주원 곡 듣고 왔습니다. Digital Nomad, Nomad, Gypsy 이런 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So Gypsy is actually refers to Romani people, traditionally nomadic ethnic group originating from northern India. 약간 집시의 개념은 아니긴 한데 그냥 이런 분위기가 생각이 나네요. Another song that I kind of thought of while preparing for this theme of digital nomad and nomad, vagabond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Vagabond is a person who wanders from place to place without permanent home or regular employment. 준비했습니다. 베이루트입니다. Vagabond.

Yes, Spider-Man. 장필순 곡 듣고 왔습니다. So talking about the digital nomad life, I think gets really everyone, a lot of people excited, the concept of a digital nomad, right? I think so. I thought so. 3056님께서 저는 노마드 하니까 가슴이 뜁니다. My heart flutters as just hearing the word nomad. 언젠가 디지털 노마드로 살고 싶다 하는 마음 싶다는 마음 속에 찍어둔 곳도 있어요. Someday, I even have a specific place saved in my heart where I would love to live as a digital nomad someday. 베이루트 하니까 레바논 출신의 미카가 떠오릅니다. 베이루트 is the band that we played as the last song for part one of the show. 개인적으로 이런 글로벌 노마드 형의 뮤지션에 애정이 간다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So speaking of Beirut, that band reminds me of Mika, who was born in Lebanon, actually. Personally, I have a real soft spot for those global nomad type musicians. I think they it really shows in their music, their sort of a nomad mind and lifestyle really can shows. 이제 뭐 노마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서 그런 게 이제 뮤지션이라면 음악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참 매력이 없을 것 같은데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레바논 출신의 미카님의 곡을 신청해 주셨네요. 좋습니다. 굉장히 글로벌하게 오늘 갑니다. 미카의 곡입니다. Lollipop.

Lollipop, Mika, Lebanese-born artist. 좋습니다. 제니님께서도 노마드 라이프, 정착보다는 자유와 경험에 초점을 맞춘 삶인 것 같아요. I think the nomad life, I think it's a way of living that focuses on freedom and experiences rather than, settling down. 생애 전체를 노마드의 삶을 살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2, 3년 정도 짧고 굵게 평소 가고 싶었던 도시에 두달 이상 머물고 싶어요. 파리 가면 파리지앵, 뉴욕에서는 뉴요커. 아까 노마드의 삶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요, 그죠? Living your entire life as a nomad might come with some practical difficulties. So doing it intensely for short 2 to 3 years seems ideal. Staying in Paris as a Parisian and in New York as a New Yorker sounds fantastic. Yes. 좀 길게 여행을 가는 거인 것 같네요. 그죠? 아침부터 즐거운 상상 감사드립니다. Thanks for letting me have this beautiful imagination of this nomad life. 좋습니다. 퀸의 곡 신청해 주셨는데요. 듣고 올게요. Queen, I want to break free.

0: 多久了？自从你来韩国以后，现在到现在为止多长时间了？对，那我们来看看它的这个一些单词的语法的变形之类的吧。好的，实际用单词来应用一下。比如说它是两种形式，은지还有这个니은지。니은지的话呢，就是用在母音还有这个리을지尾的单词后面，比如说卡다，
1: 看지，
0: 看지，만들다，
1: 만든지，만든지，还有这个有收音的话呢，我们要用은지，먹다，吃，먹은지，먹은지。那还有什么읽다读，읽은지，읽은지。对，就是这样的使用。那具体来一些单词，再来多几些单词的练习吧，看一下。嗯，比如说母音结尾的单词，보다看，본지，본지，주다给，준지，준지，만나다见，
0: 만난지,
1: 부르다叫，부른지，공부하다学，공부한지，팔다卖，판지，판지。所以呢，这个리을的时候要注意一下。另外再来几个有收音的字，比如说차다找，
0: 차다，차든지，
1: 차든지要用은지，놓다放，놓은지，놓은지，적다写， 적은지，적은지，입다穿，
0: 입은지，입은지받
1: 다收，받은지，시다시，시승지。哦，这里的입다받다시다비읍디귿시오结尾的单词，这几个是日常生活中不发生不规则变化的单词，要记住。然后呢，接下来我们来练习一下需要注意的这个发生不规则变化的，对，发生不规则变化的。듣다，듣다，들은지，들은지，第一个变成리을，第一个的不规则变化就是把第一个变成리을。嗯，들은지，묻다问，
0: 물은지,
1: 물은지, 걷다走，걷은지，걷은지。那비읍结尾的돕다방，도운지，도운지。줍다剪，주운지，주운지。그리고눕다당，누운지，누운지。시오做首音的这种单词，붓다倒，푸은지，푸은지。还有这个긋다滑，
0: 긋은지，긋은지。적다脚，저은지，저은지。
1: 是的，那我们再做一下日常生活应用练习吧。好的，대학교 졸업한 지 얼마나 됐어요?
0: 你大学毕业多久啦？啊，随便说个数吧，要不然容易暴露年龄哈。대학교 졸업한 지 9년 넘었어요. 毕业超过六年了。哦，9年了，9年，9年，9年了。我其实心里想说的是6年，说错了，说成9年。小心你的拿一。
1: 언제 결혼했어요? 你什么时候结婚啦？
0: 결혼한 지 3년이 됐어요. 결혼 3년了.
1: 임신한 지 얼마나 됐어요? 你这个, 怀孕多久啦?
0: 아, 这不是我们的对话. 임신한 지 5개월 됐어요. 怀孕 5개월了.
1: 对, 언제 이 회사를 다녔어요? 你这个公司什么时候来这个公司上班的呀?
0: 이 회사에서 일한 지 8년도 넘었어요. 来这家公司上班超过8年了.
1: 8年了, 老员工了. 아침 운동은 언제 시작했어요? 你的这个 晨练早上这个运动什么时候开始的呀？做了多久了？
0: 아침 운동 시작한 지 두 달 좀 안 됐어요. 开始晨间运动没超过两个月。还没超过两个月。강훈
1: 씨는 지금 뭐 해요? 장 씨는 他现在在做什么呢?
0: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한 지 5시간이 넘었어요. 在自己的房间里玩游戏超过5个小时了。这个有点过分了啊。应该切断电源。
1: 그 나무 언제 심었죠? 我们那棵树种了多久了?
0: 그 나무를 심은 지 4년이 지났어요. 这棵树种超过4年了。
1: 서울에서 산 지 얼마나 됐어요? 你在首尔住了多久了?
0: 벌써 10년 다 되었어요. 已经过去10年了。
1: 那我们再来做一下复习吧，复习一下单词，因为这些有不规则变化呢，需要我们注意一下的，所以呢用单词再来复习一下。보다看，
0: 본지，
1: 주다给，준지，준지，만나다见，만난지，부르다叫，
0: 부른지，공부하다学习，공부한지，
1: 팔다卖，
0: 판지，
1: 만들다做，만든지，찾
0: 找，찾은지，찾은지，놓다放，놓은지，적다写，적은지，입다穿，입은지，받다收，받은지，씻다洗，씻은지。
1: 这些是正常的没有不规则变化的一些单词。再来几个我们需要注意的，듣다听，
0: 들은지，
1: 묻다 问
0: 물은지
1: 씻다 装
0: 싫은지
1: 걷다 走
0: 걸은지
1: 那 비읍 做收音的单词 돕다 帮
0: 도운지
1: 줍다 剪
0: 주운지
1: 눕다 躺
0: 누운지
1: 시읍 做收音的单词 붓다 到
0: 부은지
1: 낫다 痊愈
0: 나은지
1: 긋다 화
0: 그은지.啊，日常生活应用起来复习一下吧，因为经常用到的这个句型，对不对？是的。
1: 대학교 졸업한 지 얼마나 됐어요? 대학 毕业 多久了?
0: 대학교 졸업한 지 9년 넘었어요. 毕业 超过 9년了.
1: 언제 결혼했어요? 你什么时候结婚了呀?
0: 결혼한 지 3년이 됐어요. 결혼 이제도 3년了.
1: 언제 이 회사를 다녔어요? 你这个公司上班多久了?
0: 이 회사에서 일한 지 8년도 넘었어요. 在这家公司工作超过8年了.
1: 아침 운동은 언제 시작했어요? 你这个早晨的这个运动晨练什么时候开始的呀?做了多久了?
0: 아침 운동 시작한 지 두 달 좀 안 됐어요. 开始 晨间 운동 没超过2个月.
1: 강훈 씨는 지금 뭐 해요? 那个张迅他现在在干啥呢?做什么呢?
0: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한 지 5시간이 넘었어요. 在房间里玩游戏超过5个小时了.
1: 그 나무 언제 심었죠? 那棵树我们什么时候种的呀?种了多久了?
0: 그 나무를 심은 지 4년이 지났어요. 种这棵树已经超过4年了.
1: 서울에서 산 지 얼마나 됐어요? 你在首尔住了多长时间了?
0: 벌써 10년 다 되었어요. 已经超过10年了. 接下来我们就送上一首有历史感的歌吧，소녀시대 带来的 G.

We started our program with Blinding Lights by The Weeknd.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Today is Tuesday. I'm producer Summer, and you have tuned into Morning Groove on TBS EFM. Now, as mentioned earlier in the opening, the word breakfast means morning meal, and it originates from the Middle English word breakfast, which means to break the fast. And therefore, breakfast is a meal that breaks the fasting period of the night, replenishing our bodies and providing the fuel we need to start the day, which is why it is called the most important meal of the day too. 어원에 따르면 아침 식사, breakfast는 밤 동안에 단식을 끝내는 식사로서 우리 몸을 보충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위한 연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마치 모닝그룹도 그런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모닝그룹어들의 하루를 상큼하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연료를 제공하는 게 이 방송 모닝그룹가 아닐까 싶으면서 우리 모닝그룹어들 오늘 아침 든든히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Now our chat rooms are always open, everyone. So if you want to talk to me, if you want to request a song, hit me up anytime during the show by texting me to the text number sharp1013. It is 51 per message and 101 for longer messages. 사연과 신청곡 그리고 출첵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거나 신청곡 출첵 문자는 문자번호 #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TBS EFM 유튜브 스트리밍은 무료입니다. Now let's move on to our program. Today we have Mystery of Insight, which is a guest invitation segment. And today we will be joined by nutritionist Kim Min-ji and get all sorts of healthy tips for our meals. 오늘은 명품 급식의 창시자 김민지 영양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닝그룹어들 이따 3부, 4부까지 쭉 함께해 주시고요. Stay tuned for the next 2 hours, everyone, and let's now get to MG Q&A after this.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For your information, everyone, MG stands for Morning Groove, not MZ for MZ generation. It is MG. So MG Q&A is a moment of collective reflection, a chance to ponder our inclinations and an opportunity to connect with others through a shared perspective. And every single day, we have different questions for MG Q&A. And today's question is going to be this. Since Morning Groove is a morning radio show, I want to ask you, what did you have for breakfast today? 우리 모닝 그룹어들 오늘 아침 식사로 뭐 드셨나요? 아직 너무 이른 아침이라면 아침 식사는 어떻게 드실 예정이신지도 궁금합니다. Or just simply let me know how you usually have your breakfast every day on your weekdays. 주로 어떻게 아침 식사를 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아침 식사로 어떤 것을 드셨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For me, I didn't have my breakfast yet because obviously it's super early for me to have a certain meal. 아침에 뭔가 헤비하게 먹기에는 좀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아침을 좀 스킵했습니다. 좀 위험해요. 이럴 때 제가 배에서 소리가 좀 요동을 치거든요. 보통 한 8시에서 8시 반쯤부터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방송을 하면 배에서 아주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박원혜 팀장님도 여러 번 들으셨거든요. 이 소리가 처음에는 웃긴데 계속 나면 조금 짜증나거든요. 근데 이 소리가 마구마구 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을 방송 끝나고 먹을 예정인데 Usually I would have little snacks before the show, like fruits or some cookies. Or, I don't know, like a piece of bread.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막 떡이랑 빵 이런 것들 그냥 집에서 싸울 때가 있으면 간단하게 먹는 편이고요. 오로지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아침을 간략하게 먹는 편입니다. Because I don't want to drink coffee on an empty stomach, so I try to fill up my stomach with at least something and then have my morning coffee. So that is my breakfast routine. But I want to hear about your answers. 우리 모닝 그룹어들 오늘 아침 어떻게 든든하게 챙겨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한테 알려주실 거죠?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1013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Okay, Morning Groovers, after listening to a song by Ray, this is Worth It.

0: Okay, so right now we are receiving some messages regarding MG Q&A question, which was, What did you have for breakfast today?
1: 오늘 아침 식사로 뭐 드셨는지 제가 여쭤봤죠.
0: A message from a new morning groover, 우리 신규 morning groover, 3233 morning groover께서 라떼, 토스트, 바나나 정도로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든든하게 그래도 잘 챙겨 드셨네요. 라떼 우유가 들어갔고 또 토스트, 바나나 뭔가 되게 균형 잡힌 식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백질도 잘 챙겨 드시고요. 따뜻한 토스트 너무 맛있겠는데요. 우리 청소 반장님도 썸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은 국에 반 공기 밥 말아 먹고 참외, 바나나, 귤, 빵 이렇게 먹었어요. 가족들 아침은 제가 다 챙겨줍니다. 제가 제일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거든요. 라고 So I fix breakfast for my whole entire family member because I'm the one who wakes up early to commute to work. So I had a little bit of rice and some soup and all different kinds of fruits. 정말 아침 식사 균형 있게 잘 드시는 아침 식사를 진짜 든든하게 하고 출근하시는 우리 청소 반장님입니다. 이렇게 혼자 챙겨 드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가족 아침까지 다 챙겨 드시려면 아침에 무지 바쁘시겠어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 모닝그루브까지 이렇게 청취하시고 너무 좋은데요. 오늘 든든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일이 참 이렇게 아침마다 챙겨 먹기 제일 좋은데 이렇게 하나하나 써는 게 너무 저는 귀찮아요. 참외도 이렇게 다 잘라야 되고 귤도 그렇고 바나나는 이제 손으로 까면 되긴 하지만 그 껍질 처리해야 되며 아침에 저는 도저히 차려 먹을 수가 없네요. 저는 그래서 아침에 과일이 너무 먹고 싶으면

밤에 미리 깎아놓고 그다음에 냉장고에 보관을 해둔 다음에 회사로 가지고 와서 먹습니다. I think that's the least thing that I can do to have some fruits in the breakfast for my breakfast menu. I would prepare them before going to bed, and then like I would just store them in the fridge, and then I would just take them to work. 그렇게 해야만 과일을 먹을 수 있는 현실. 우리 얼짱님께서는 아침을 아직 안 먹었지만 출근길에 따끈한 토스트랑 커피 사서 사무실에서 먹을 예정이에요. 아침 식사는 든든히. 저는 빵순이라 아침 먹는 거참 좋아합니다. I didn't have breakfast yet, but I'm going to buy some toast and coffee on my way to work and have them in my office. 우리 최근 들어선가 회사 선배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상암동 회사 앞에 이렇게 길거리 토스트랑 커피만 파는 그런 거 차리면 되게 잘될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침에 일찍 팔아야 됩니다. 한 6시쯤에 이제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구입하실 수 있게. 그래서 이거 괜찮겠는데? 좋은 아이디어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Because I would be the one to buy those toast on my way to work for sure if I have to commute to work early. 아침에 정말 그 따끈한 토스트 진짜 먹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너무 든든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뭐 비록 저는 모닝그룹을 오래 하고 싶지만 만약에 제가 길거리에서 토스트를 팔고 있으면 모닝그룹을 하고 있지 않겠죠? 너무 슬픈데요, 갑자기? 저는 모닝그룹을 하기 위해 출근을 하면서 토스트를 사 먹고 싶거든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But I do love breakfast menus just like 얼짱님 as well. 그래서 저는 주말에 아침 직접 만들어 먹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아침에 팬케이크도 잘 구워 먹고요. 우리 패션을 연구하고 계시는 교수님, 출첵합니다. 지난 일요일에 시어머니 칠순잔치 준비하느라 진을 뺐더니 이번 주는 계속 피곤하네요. 이번 주는 빨간 날이 없네요. 다들 상쾌한 하루 되세요. 참고로 저는 아침 식사로 커피와 구운 계란을 먹어요. So I am having a rather tired week because I did celebrate my mother-in-law's 17th birthday. And for breakfast, I would usually have boiled egg. And also a cup of coffee. 아침에 든든하게 또 구운 계란과 커피를 드시는군요. 이것도 간단하면서도 또 나름 영양이 있는 거예요. 그쵸? 단백질로 이렇게 보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저도 주로 빈속에 커피 먹고 싶지 않을 때 구운 계란을 좀 챙겨 먹는 편입니다. 그리고 구운 계란만 먹으면 뭔가 이렇게 퍽퍽하잖아요. 그걸 커피로 이렇게 싹 내려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커피로 싹 내려주는 거 아주 좋아하죠. 항상 뭐를 이렇게 싹 내려줘야 된다고. 주로 이제 커피가 그런 역할을 하죠. Morning Groovers, keep letting me know about what you had for breakfast today. 오늘 아침 식사로 어떤 것을 드셨는지 계속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챙겨드릴게요. 문자번호 #1013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We are going to play a song requested by 남산 최 팀장님. Step by step 듣고 싶은데 가수가 기억이 안 나네요. 롤라장에서 듣던 그 추억의 노래, 크크크라고 해주셨는데, 이렇게 가수가 생각이 안 나시면 그냥 솔직하게 노래 제목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박은혜 팀장님께서 She's doing a fabulous job in finding those songs and the titles of the song and even the musicians as well. 많이 많이들 보내주시고요. We did find a musician for you. This is New Kids on the Block, Step by Step.

That was Get Lucky by Daft Punk featuring Pharrell Williams, requested by a brand new morning groover. 수고음은 신규 모닝 그룹업께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They said, 안녕하세요. 방송 처음 듣는데 좋네요. 평소면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고 있을 시간인데 지금은 출장 가느라 기차역에 가면서 듣네요. 시간 될 때마다 듣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usually at this hour I would be working in the office, but since I'm on my way to a business trip riding a train, I get to tune in. So I will tune in from time to time. 우리 수고만 모닝그룹 이렇게 또 우연히 모닝그룹을 접하게 되셨나 봐요. 정말 출장에 제가 감사할 지경입니다. Thanks to your business trip, you got to tune into Morning Groove for the first time. 앞으로 좀 자주 뵀으면 좋겠는데 우리 모닝그룹을 처음 접하게 되시는 분들은 약간의 그런 통성명과 자기소개 해주시면 더 좋아요.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기억해드리고 싶거든요. 우리 수고만 모닝그룹은 주로 어디로 출근을 하시는지, 어떤 노래를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뭐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이런 것들 간략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다음번에 소개할 때 제가 잘 기억해뒀다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More check-in messages are here. 박철한 모닝그루버, 엘마르 바다 모닝그루버님 너무 오랜만입니다. 반가워요. 그리고 박소라 모닝그루버 오늘도 와주셨습니다. Thank you all for checking in. 나 여기서 잘 듣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알림해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출첵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Now let's get back to MG Q&A, everyone. We're talking about the breakfast menu that you had today. 7441, a new morning groover texted, 안녕하세요. 아침 출근길에 딸들 학교 내려주는데 영어 듣기 평가가 자동으로 되네요. 이제 매일 아침 TBS EFM 같이 들으면서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엔 토마토 계란볶음 덮밥을 먹었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A new morning groover texted in and they are quite enjoying listening to TBS EFM. 영어 공부하면은 TBS EFM이에요. 정말 저희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있거든요. 일단 시작을 모닝그루버와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딸들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름 한 분 한 분에게 호명해드리고 싶은데 7441 모닝그루버, please introduce yourself and I will try to remember you and introduce your message next time. 나중에 신청곡도 꼭 보내주세요. 그리고 토마토 계란 볶음 덮밥. Oh, that sounds delicious. I believe that a lot of morning groovers are having hot meals for breakfast. 뭐 아침에 간략하게 뭐 시리얼 먹어요, 요거트 먹어요 이런 문자는 아직 못 받은 것 같아요. 간략하게 그렇게 차가운 아침 메뉴 드시는 분들 계시나요? 뭐 요거트라든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우유 한 잔 혹시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도 근데 아침에는 웬만하면 따뜻한 거 먹자 주의여가지고 이렇게 따끈따끈한 토마토 계란볶음밥. This sounds really nice. 그리고 또 단백질이잖아요. 제가 좀 단백질 집착을 하나 봐요. 평소에 자꾸 빵만 먹다 보니까 단백질이 들어가면은 딩동댕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 입니다. 방금 제가 우리 박원희 팀장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아침 식사를 어떤 거 드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주로 이제 차로 출근을 하시면서 차 안에서 드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닌가요? 아닌가? 왜 아닌 척하세요? 어떤 걸 드시는지 궁금한데 뭔가 이렇게 좀 든든하게 챙겨 드시고 오시는 거 맞죠? 왜 아니라고 자꾸 하세요?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너무 답정너인가요? 우리 박원희 신사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방송 끝나고 빵 먹어야지 라고 해주셨는데 스마일 이모티콘까지요. 너무 무섭네요. 또 얼마나 또 많은 빵을 우리가 먹으러 갈지. 방송 끝나고 빵 너무 좋죠. It sounds nice. 우리 이솔로 모니언즈 모닝그룹업께서 오늘도 굿모닝입니다. 제 아침 식사 메뉴는 때마다 조금씩 다른데 기본적으로 피디님처럼 저도 빵이나 쿠키 먹으면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꼭 마십니다. 차가운 음료를 아침부터 마시면 배탈이 나서 피하고요. So they said, I prefer to have something hot for breakfast, so I would have hot Americano and usually just snack out some bread and cookies too. 우리 얼갈이 배추 모닝그루버, 저는 간헐적 단식하던 버릇 때문에 아침은 굶거나 탄수화물이나 당분이 안 들어간 견과류와 두유 같은 걸 먹습니다. 오늘은 굶었네요. 배고파라. 마룬5의 슈거 신청합니다. 아침 이야기하니까 당 땡기네요. So please fill up your stomach today by having some decent amount of breakfast. 얼갈이 배추님, 아침 식사 거르지 마시고요. 오늘 든든하게 잘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This is a song for you, Maroon 5, Sugar.

8829, also known as 보건쌤 Morning Groover said, 출첵해요. 오늘은 열심히 사는 내 동생 경철 생일이에요. 축하해주세요. 와우! 우리 보건쌤 동생분 경철님 생일 격하게 축하드립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아주 그런 스페셜한 날이군요. Happy birthday to you, 경철님.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Morning Groovers, you better stay tuned because in the third part of the program, we will be joined by a special guest. 3부에서는 김민지 영양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Here is a song for you. This is Roosevelt featuring Nile Rodgers, Passion.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Get ready for an engaging journey as we delve into interesting facts and life-enhancing tips. Now, today we will have a special session learning about various food nutrition facts with nutritionist 김민지. 오늘은요, 명품 급식의 창시자 김민지 영양사님과 함께 식품 영양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영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김민지 영양사라고 합니다.
1: 어머, 너무 아름다우시고 목소리도 너무 매력적이세요.
2: 감사합니다.
1: 네. 많이 좀 TV에서 뵀었는데 실물이 더 아름다우시네요.
2: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영양사님 뭔가 급식계 한 획을 그으신 김민지 영양사님이신데요. 네. 오늘 모닝그룹에서 해주실 그런 다양한 식품 얘기, 그런 건강 정보 얘기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So we are looking forward to the diverse food discussions you will have on Morning Groove today. 우선은요, 우리 모닝그룹어들에게 인사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GS 본사 구내식당에서 총괄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고 그 외 여러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는 김민지 영양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와, 대기업 지땡 본사에서 네. 근무를 하고 계시는군요. 네. 벌써부터 반겨주시는데 우리 배송 반장님께서 김민지 영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모닝그룹어들 많이 많이들 들어오시고요. 영양사님께서 만드신 급식 사진을 제가 보면 정말 아, 나 여기 학교 다니고 싶다. 진짜 학교 다닐만 나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저도 학교를 다닐 때 급식이 나쁘진 않았는데 약간 비교 불가더라고요. 메뉴들을 보니까.
2: 네.
1: 메뉴를 매번 그렇게 구상하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영양사님께서 이렇게 명품 급식 메뉴를 실행하시는 그런 추진력과 기획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 좀 궁금했어요. So, where does the drive and planning ability to implement such luxury grade school meals menus come from?
2: 사실 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학생들이 뭐 하루에 적게는 한 끼, 많게는 두 끼 이상 학교 급식실에서 먹는데요. 성장기 아이들에게 영양가 높은 음식을 제공하고 싶기도 했고 또 급식실이 단순히 밥 먹는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뭐 학업 스트레스 를 있고 급식실에서만큼은 되게 즐겁게 식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양한 뭐 이벤트도 하고 다양한 메뉴들도 제공을 했어요.
1: 네.
2: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그 생각은 기업에 일하는 직원도 변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직장인분들도 바쁜 일상에 이렇게 치여서 살고
1: 네.
2: 스트레스가 진짜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행복을 느끼고 또 동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다양한 메뉴를 작성하게 된 것 같아요.
1: 정말 영양사님이 계신 곳에는 거기 다니는 뭐 학생들이나 직원분들이 점심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지겠어요. 점심시간 때문에 회사 가고 싶을 정도일 것 같아요.
2: 근데 학생들이랑 직장인들의 공통점을 제가 찾았는데
1: 네.
2: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똑같이 눈이 되게 떨망떨망하시고
1: 네네.
2: 먼저 일찍 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1: 너무 뿌듯하시겠어요. 그런 거 보면.
2: 네. 그래서 되게 보람 있고 되게 네. 재밌었던 경험이 있어요.
1: Right. So she aimed to provide nutritious food and create a joyful space where students could forget academic stress, and she still believes in enjoying good food and sharing joyful moments with colleagues rather than just rushing through meals. 점심 식사 하는 거 이왕이면 좀 맛있게 먹으면 좋잖아요.
2: 네.
1: 그죠? Morning Groovers, if you have any questions for nutritionist 김민지, send those in. 우리 김민지 영양사님께 질문 있으시면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뭐 질문이 없으셔도 영양사님 너무 매력적이세요. 뭐 이런 칭찬 문자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모닝그룹어들. Okay, so let's get to these questions. 질문을 제가 이제 드려볼 건데요. 매일 집에서 저희가 밥해

0: 먹는 입장에서는 밥을 하는 그 행위, 요리도 정말 귀찮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뭘 먹어야 되나 이런 메뉴를 생각하는 게참 스트레스일 때가 있어요. 식단을 좀 다양하게 짤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So is there any tip for planning diverse meals? 맨날 똑같은 거 먹고 싶지 않거든요. 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1: 네, 사실 요즘 물가도 정말 많이 오르고
0: 맞아요.
1: 집에서 요리해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저 역시 퇴근하고 나면 너무 지쳐서 집에서 되게 간단하고 쉽게 이렇게 요리해서 먹으려고 하는 편인데요. 사실 또한번 장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요리할 때 재료들이 남잖아요. 그래서
0: 맞아요.
1: 일주 한번 장을 보지만 일주일 요리할 양이 나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식재료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요리하는 걸 되게 즐겨하는 편이에요.
0: 네네.
1: 뭐 예를 들면 양배추 한 통을 사면 정말 뭐 양배추 새우쌀 볶음, 뭐 양배추 계란전, 뭐 양배추 사과
0: 오.
1: 샐러드 등처럼
0: 네.
1: 이렇게 양배추와 함께 곁들이는 채소만 변경해도 또 소스만 변경해도 되게 다양한 요리가 될수 있거든요.
0: 네네.
1: 그리고 요리할 때 가장 귀찮은 게뭐 볶고 찌고 이렇게 조리 도구를 너무 많이 활용하면 일단 설거지도 많고 요리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조리 방법을 간단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뭐
0: 네네.
1: 양배추 같은 건 물을 넣고 전자레인지에 찐다던가 아니면은 최대한
0: 오.
1: 간단하게 하는 것도 방법인데
0: 네네.
1: 요즘 SNS나 유튜브에
0: 네네.
1: 간단한 요리만 검색해도 워낙 몇천 개도 몇만 개 다양한
0: 맞아요.
1: 레시피가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런 것들도 참고해 보신 것도 방법이에요.
0: 아, 양배추 얘기하셔가지고 뜨끔하네. 저희 집에서 지금 썩고 있거든요.
1: 그쵸.
0: 괜히 건강 챙기려고 샀다가,
1: 네,
0: 네, 썩고 있고,
1: 맞아요.
0: 예, 사망하셨습니다.
1: 네.
0: Well, with rising living costs, fewer people seem to cook at home, so perhaps you can shop for a week's worth of groceries and use the same ingredients to make various dishes like cabbage and shrimp stir fry, cabbage and egg pancakes, things like that. Changing just the side ingredients or dressing can create different meals. Also, using simple cooking methods like microwaving cabbage to reduce cooking time or making bread with blended pumpkin, things like that can also help you. 저도 좀 해볼게요. 아, 양배추는 진짜 좀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요리 방법이 있긴 하더라고요. 뭔가 그런 것들을 활용을 잘하고 이 귀차니즘도 좀 극복을
1: 맞아,
0: 해야겠습니다.
1: 맞아.
0: 저 근데 갑자기 궁금한데, 우리 영양사님 같은 경우에는 배달 음식은 시켜 드시나요?
1: 근데 사실 영양사니까 되게 영양가 있게 잘 챙겨 먹지 이런
0: 네.
1: 말씀들 진짜 많이
0: 네네.
1: 하시는데 저도 이제 일하고 이제 직장인 삶을 하다 보니까 꾸땡 배땡
0: 배땡, 네.
1: 제 VIP예요.
0: 아, VIP 너무 반전인데요?
1: 네.
0: 오, 전혀 안 드실 줄 알았는데, 또 의외로 이렇게 또 약간
1: 네.
0: 숨통이 트일 공간이 필요하니까요.
1: 맞아요, 맞아요.
0: 우리 성년이 아빠님께서 출첵합니다. 랍스타 영양사로 유명하신 김민지 영양사님께서 나오셨네요. 저도 학교에서 일하면서 학교 급식이 맛있는 날에는 하루가 너무 기분 좋았는데, 당시 학생들을 생각하시는 마음 리스펙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정말
1: 감사합니다.
0: 마음씨도 따뜻하신 우리 김민지 영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 질문 드려볼게요. 건강에 좋은 채소는 먹는 법이 좀 따로 있다고 하는데, 야채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o, what are some healthy ways to eat vegetables?
1: 사실 채소 같은 경우에는 뭐
0: 네.
1: 야채 같은 걸 생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영양가가 좋지만
0: 아.
1: 저 사실 먹기가
0: 네,
1: 힘들잖아요. 그래서
0: 맛없어요.
1: 맞아요. 맛없고 편식도 아이들은 심하고
0: 네.
1: 근데 학교에서는 보통 채식의 날을 뭐 제가 회사에서는 에코데이라고 정해서 이렇게 채소를 섭취할 수 있게 운영을 했었어요.
0: 네.
1: 근데 모든 메뉴를 채소로 제공하기보다 저는 평상시에 먹지 않는 채소와 그리고 또 평상시에 좋아하는 식재료를 섞어서 퓨전으로 제공하는 걸 정말 중요하다고
0: 네.
1: 생각하는데, 왜냐면 채소 같은 경우는 어른들도 편식이 심하고 선호도가
0: 맞아요.
1: 낮거든요.
0: 네.
1: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제공했던 메뉴 중에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게, 뭐, 또띠아 위에다가,
0: 네.
1: 뭐, 나물이나 좋아하지 않는 뭐, 파프리카 여러 가지 채소를 넣은 다음에, 또 좋아하는 피자 소스와 치즈를 곁들이면, 또 채소가 들어간지 모르고 맛있게
0: 맞아요.
1: 드시기도 하고요.
0: 네.
1: 또, 뭐, 또, 유부 같은 거 있잖아요. 유부에 간이 되어 있어서
0: 네네.
1: 맛있는데, 거기에 뭐, 다진 채소나 해조류 넣고 돌돌돌돌 말면은, 그 유부의 간 때문에 또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0: 오.
1: 제가 가장 영양사로 근무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던 게, 선호하지 않는 식재료를 이렇게 친근한 식재료와 함께 퓨전으로 제공하면, 인기 만점 레시피를 만들 수 있구나. 또 아이들도 편식을 예방할 수 있구나를
0: 네.
1: 느꼈어요.
0: 정말 천재적인 메뉴네요.

0: 네. 치즈는 사실 어디 뿌려도 다 맛있잖아요.
1: 그쵸.
0: 그러니까 먹기 싫은 뭔가 채소 이렇게 뿌려 먹고 또띠아로 만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1: 네.
0: So instead of only serving vegetables, you can blend or finely chop less popular veggies into dishes to make them more appealing. Also create popular recipes like tortilla pizzas with vegetables, things like that. 또띠아 피자는 좀 간단할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뭔가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팁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좀 건강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나이가 한두 살 이제 들수록 건강을 좀 저희가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특히 혈당, 이런 거 신경 좀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혈당을 관리를 하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식단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욕심도 많죠. 혈당도 챙기고 싶고, 건강도 챙기고 싶고, 맛도 챙기고 싶고. So what are some dietary options that allow for managing blood sugar while still enjoying delicious meals?
1: 사실 혈당 관리를 위해서 잘못 생각하시는 게 단순히 어떤 음식을 줄이거나 제한하면 영양 불균형이 올수 있기 때문에 골고루 알맞은 음식을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또 어떻게 드시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혈당 관리를 해봤는데 제가 실천하는 것 중에 도움이 되었던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거꾸로 식사법인데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 게 우리는 밥, 국, 뭐 반찬, 김치 이렇게 드시잖아요. 그걸 거꾸로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뭐 채소나 나물을 먼저 섭취하고 또 기름기가 없는 식품부터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왜냐면 채소를 먹으면 우리가 섬유소가 많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섬유소가 많은 식품을 먹으면 또 배가 부르고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뭐 많은 음식을 섭취할 거 조금만 섭취할 수 있게 하고 또 위벽과 이렇게 소장을 보호해줘서 당이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막아줘요.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 어머님들 밥 지으실 때 그냥 뭐 찹쌀이나 잡곡 넣으시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또한 가지 팁이 해조류에도 섬유소가 정말 풍부하기 때문에 요즘 뭐 밥다시마 요렇게 해서 다시마 잘게 다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밥에 넣어서 먹게 되면 포만감도 좋고 영양도 챙길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용하는 양념에 알게 모르게 당이 진짜 많거든요.
0: 맞아요. 양념 조심해야 돼요.
1: 네, 그래서 떡볶이 한 끼만 먹어도 칼로리가 정말 높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갑자기 먹던 음식을 먹지 마 이러면 스트레스 받고 폭식할 수
0: 맞아요.
1: 있기 때문에 이런 양념들을 뭐 이렇게 고추장에 이런 양념들을 뭐 저당 고추장, 저당 양념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대체한다던가 뭐 설탕은 스테비아, 그리고 저당 알룰로우스 이런 양념들을 바꿔서 조리하는 것도 하나의 꿀팁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걸 사용하지 마, 먹지 말라기보다 이렇게 천천히 바꿔가는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0: 네, 좋습니다. So simply reducing or restricting certain foods can cause nutritional imbalances, so it is important to consume a balanced diet. And to manage blood sugar, try these methods like reverse meal order, healthy seasonings, and fruit intake, and having regular meals, things like that.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밖에 계신 박은희 팀장님께서 마라탕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1: 네.
0: 마라탕을 뭔가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1: 근데 사실 마라탕이 한때 열풍이 엄청 불어서 학교 급식에도 막 기사가 엄청 나고 마라탕 열풍이 정말 모든 학교에 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0: 그러니까요.
1: 그렇고. 근데 사실 마라탕의 가장 문제점은 나트륨이잖아요.
0: 맞아요.
1: 사실 만약 꼭 드셔야 된다면 이렇게 드시지 말라면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잖아요.
0: 많이 받으실 분이셔서.
1: 네. 그래서 이왕이면 마라샹궈 볶음보다는 마라탕에 국물 요리를 드시고, 국물은 최대한 드시지 마시고, 거기서도 채소나 토핑을 정말 다양하게 추가하실 수
0: 채소 토핑.
1: 있잖아요. 이렇게 떡이나 이렇게 당면 같은 것보다는 뭐
0: 줄이고.
1: 버섯, 채소, 건두부 이런 것들로 바꿔서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걸
0: 조금 줄여나가는
1: 추천드려요.
0: 걸로 아예 안
1: 네,
0: 드시는
1: 맞아요.
0: 것보다는 그리고 뭐그 드실 때막그 마라탕 자체도 간이 굉장히 센데 그걸 막 소스에다가 또 찍어 드시더라고요. 뭔가 소스는 좀 피해야겠죠. 마라탕 다이어트를 하려면.
1: 정말 이런 말씀 드리면은 안 지키실 거 알지만 뭐 인터넷에 이렇게 0칼로리 뭐 땅콩 소스나 무지방 땅콩 소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면 그 소스를 한통 구입해 두시는 것도
0: 나중에 제가
1: 하나의
0: 선물로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마라탕 다이어트, 뭐, 참 재밌는 워딩인데요. 우리 2778 모닝그룹에서 질문을 주셨어요. 출첵합니다. 영양사님, 카레가 좋다는데 추천하는 조리법이 있으실까요? 라고.
1: 맞아요. 카레 같은 경우에도 나트륨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카레 같은 경우에 저는 어떻게

0: 제공하냐면 과일이나 채소를 최대한 많이 넣어서 제공하는데 제가 카레를 제공했을 때 놀랬던 게 저는 카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1: 네네.
0: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카레를 되게 좋아하지 않아서
1: 네.
0: 되게 잘게 다져서 제공을 하고 뭐 당근, 양파 이런 것도 넣지만
1: 네.
0: 여기에 뭐 코코넛 오일이나
1: 오, 너무
0: 그리고 뭐
1: 맛있겠다.
0: 저지방
1: 네.
0: 오일을 넣으면 풍미가 고소해지고
1: 맞아요.
0: 또 여기에 아이들이 평상시에 좋아하지 않는 뭐 단호박이나 고구마를 넣어도 훨씬 더 단맛이 추가돼서 맛이 좋거든요. 그래서
1: 네네.
0: 최대한 건더기를 많이 추가해서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1: 좋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너무 좋아하는
0: 그쵸,
1: 건더기여가지고, 네,
0: 그쵸.
1: 단호박, 고구마, 너무 좋습니다. 카레
0: 네.
1: 먹고 싶네요, 갑자기. 요즘에 이제 청소년 비만도 되게 늘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 청소년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식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o, what are some healthy eating habits that can prevent adolescent obesity? 네.
0: 사실 청소년 비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굶는 건 사실 위험해요.
1: 네네.
0: 제가 영양 상담을 했을 때
1: 네.
0: 본인 체질에 맞는 이렇게 방법, 식단이나 운동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항상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장 쉽지만 지키기 어려운 게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식사 관리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저는 영양 상담을 했을 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육류 같은 경우에도 단백질이니까
1: 네.
0: 무조건 많이 먹어야지 괜찮다는 생각에 제한을 두지 않고 드시는 분들이 정말
1: 아,
0: 많거든요.
1: 네네.
0: 근데 사실 적절히 뭐든지 적절 섭취하면 좋지만
1: 네.
0: 너무 과한 단백질도 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단백질도 이렇게 필요한 양은 이렇게 근육에 쓰일 수 있지만
1: 네.
0: 남은 단백질은 이렇게 혈당으로 올라가서 또 지방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 오.
0: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렇게
1: 네.
0: 육류가 많은 동물성 단백질과 이렇게
1: 네.
0: 콩두부에 많은 식물성 단백질을 이렇게 적정 비율로 골고루
1: 아.
0: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1: 네.
0: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메인 메뉴 하나만 먹으려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편식이 있고요.
1: 아.
0: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밥이나 카레,
1: 네.
0: 밥, 제육볶음, 돼지고기 이렇게 특정 음식만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먹지 않는 식재료와 또 좋아하는 식재료를 이렇게 퓨전해서 이렇게 조리해준다면 이렇게 편식도 예방하고
1: 네.
0: 조금 더 건강하게 먹을 수가 있고요.
1: 네.
0: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헷갈리셔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과일에 식이섬유가 되게 풍부한데
1: 네.
0: 정말 많은 당이 있기 때문에 과일도 양명성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과일이 식이섬유가 많으니까 많이 먹어야지 그러는 분들이 계시는데
1: 맞아요. 저희 부모님이 자꾸 과일 많이 먹으라고.
0: 맞아요, 맞아요.
1: 네.
0: 근데 되게 큰일 나요. 그래서 하루에 적정량을 섭취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1: 네네.
0: 또 껍질에는 되게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1: 네.
0: 이왕이면 착즙이나 이렇게 내려서 드시는 것보단 생이나 건더기 씨 드시고 또 이왕이면 당함량이 낮은 베리류, 뭐 블루베리, 딸기, 뭐 스트로베리, 아니 블루베리, 딸기 그리고 용과 요런 과일들을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실
1: 네.
0: 저는 비만이 여러 질병 외에도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성장 호르몬
1: 네.
0: 분비에도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1: 그럼요.
0: 정말 이렇게 극단적인 식사를 하기보다는
1: 네네.
0: 꾸준한 식사 습관을 길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1: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So it is important to find a method that suits your body. Consistent meal management and regular exercise are crucial for health. Avoid starvation diets as they can increase appetite and be harmful. So balanced animal proteins like meat and plant proteins like beans and tofu to avoid excessive protein intake, which can lead to fat storage. Also, encourage children to eat a variety of foods by incorporating less preferred ingredients into tasty dishes and using healthier cooking methods like baking or steaming. 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질문들이 막 들어오고 있네요. 우리 9909 모닝그룹께서, 안녕하세요, 영양사님. 저희 5학년 아이는 고기를 안 먹어요, 유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맛있게 먹일 수 있는 요리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0: 고기 같은 게 사실 고기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요리인데 안
1: 그러게요.
0: 좋아한다고 해서
1: 네.
0: 정말 놀랐어요. 그것도 하나의 특정 고기가 아니라 여러 고기를
1: 네.
0: 좋아하지 않잖아요.
1: 네네.
0: 근데 저도 영양사로 이렇게 근무하면서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 학생도 한두 명 정도 봤거든요.
1: 네.
0: 그런 경우에는 저는 최대한 잘게 다져서 음식에 넣는다던가 뭐 고추
1: 목금발이라던가,
0: 네,
1: 네.
0: 맞아요. 이렇게 보이지 않게
1: 네네.
0: 왜 식감이나 이렇게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게 조리해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1: 네네.
0: 뭐 고추장에 다진 고기를 넣는다던가 그런 것도 중요하고

0: 왜냐면 영양을 골고루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고기에는 단백질이 정말 많잖아요.
1: 네.
0: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아이가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뭐 대체 단백질인 두부나 콩 이런 식으로 단백질을 다른 단백질로 채워주시는 게
1: 그렇지.
0: 정말 중요해요.
1: 아, 그렇군요. 저도 사실 어렸을 때 고기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0: 정말.
1: 크면서 이제 식습관이 바뀌면서 좋아하게 된 케이스였는데, 또 볶음밥에 이렇게 잘게 들어간 고기는 이런 거는 그래도 먹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작으면 먹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0: 그리고
1: 네.
0: 또 양념을 또 맛있는 걸 곁들여주면 고기
1: 맞아요.
0: 향이나 이런 게덜 나서 그나마
1: 맞아요.
0: 먹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향 때문에 아무래도 전안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0: 네.
1: 오히려 그냥 구운 고기보다는 양념된 그런 양념갈비 이런 것들은 아주 잘게 썰면 제가 먹었었거든요.
0: 아, 네.
1: 약간 그런 팁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And if
0: 네.
1: they have hard time taking those animal proteins, try to give them plant proteins instead, like beans and tofu for an alternative. 그렇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우리 고양이 CSI, 캣 CSI 모닝그룹업계에서 와, 듣다 보니 식단의 신세계를 탄생시키신 김민지 영양사였네요. 앞으로 더욱더 승승장구하길 응원해요라고 응원 메시지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볼게요. 저 같은 1인 가구는 혼자 먹기 위해 좀 거창한 요리하는 걸 딱히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네, 1인 가구를 위해서 추천해 주실 만한 건강하고 또 욕심 부렸죠. 맛있는 메뉴 어떤 것들이 있는지
0: 네.
1: 궁금합니다. So, what are some healthy and delicious menu recommendations suitable for single person households?
0: 사실 저도 자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너무 공감되는 질문인데요.
1: 네.
0: 사실 한번 장을 보면 요리하기 너무 많고 관리가 어려워서 이렇게 아까 냉장고에 막
1: 맞아요.
0: 썼거나 낭비하는 식재료가 정말 많잖아요.
1: 네.
0: 그래서 식재료도 또 데쳐서 뭐 얼리고 소분하고 사실 이런 것도 너무 일이기 때문에
1: 네.
0: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팁이라면 요즘 냉동채소 다져진 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냉동채소를 구입하거나 또 하나하나 포장된 생선 그리고 요즘 나물이나 채소 같은 경우에도 생이 아니라 이렇게 말려서 개별 포장된 제품이 정말 많아요.
1: 네.
0: 쉽게 구할 수 있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요리할 때 유통기한이 길고 관리가 쉽게 이런 식재료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1: 네.
0: 아무래도 생채소보다 이런 식재료도 영양 성분이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1: 네.
0: 이렇게 보관 방법도 쉽고 조리하는데 간편하기 때문에 전 이런 방법들을
1: 너무 좋아요.
0: 사용하고요.
1: 네네.
0: 또 1인 가구 보시면 뭐 냉동 볶음밥이나 뭐 이런 것들
1: 네.
0: 사서 되게 집에서 활용을 많이
1: 네.
0: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냉동 볶음밥이나 이런 제품들을 드신다면 거기에 집에 남아있는 뭐 짜투리 채소를 섞어 먹는다던가
1: 아, 네.
0: 뭐 라면 대신에 요즘 뭐 곤약면이나 이런 면들 진짜
1: 건강한,
0: 많거든요. 네.
1: 네네네.
0: 라면에 칼로리가 훨씬 더 적어요. 훨씬 적기 때문에 그런 거 사다 두셨다가 뭐 고추장이나 고기 넣어서 비빔면으로 만든다던가.
1: 네네.
0: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 먹는 식재료를 이렇게 건강한 식재료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1: 너무
0: 해요.
1: 좋습니다. When buying groceries in bulk, opt for frozen and individually packaged items to reduce waste, and these have longer shelf lives and are easier to store. 라면 칼로리 알고 싶지 않아요. 저희 시간이 벌써 다 돼서 저희 노래 한곡 듣고 와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e're gonna be back to talk more about nutrition facts after Meghan Trainor, Better When I'm Dancing. Stay tuned, everyone.

0: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on TBS EFM, and today we are joined by a special guest, a nutritionist, 김민지 영양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0393 Morning Groove께서 영양사님 감사합니다. 저도 좋은 팁 많이 알고 갑니다. 주말에만 나오는 아들을 위해 저도 카레를 여러 가지 조리법으로 도전해 볼랍니다. 김민지 영양사님이 모든 학교에 계시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라고 응원 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카레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자꾸 먹는 얘기하니까 아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엄청 나더라고요. 네, 배고픈 아침입니다. It's rather a starving morning. 우리 영 H님께서 오늘 보이는 라디오를 했어야 했는데 아쉬워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좀 아쉽네요. 네, 너무 이렇게 아름다우신 우리 영사님을 담아야 드려야 되는데.
1: 네, 다음에 한번 또 이렇게.
0: 다음번에. 네. 우리 아리수님께서 좋은 정보 많이 얻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해주셨고 박혜미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아침에 시리얼이나 바나나를 갈아 먹는 거 정말 안 좋을까요? So is it not healthy to have bananas and cereals blended together for breakfast?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근데 저도 네. 사실 이렇게 영양 상담을 하면서 네.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뭐 공복에는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아요? 네. 뭐 어떤 게 좋을까?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 대체적으로 공복에 먹으면 뭐 아침에 먹으면 좋은 식품들이 있는데 저는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사람마다 체질이나 이런 식습관이 정말 다르기 때문에 네. 무조건 아침에 이걸 먹고 이게 좋다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런 음식을 먹어봤을 때 뭐 내가 몸에 맞는지 괜찮은지 이런 식습관들을 꾸준히 한번 유지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바나나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과일의 양면성이 있다고 했지만 네. 바나나도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그에 비해서 당도 높기 때문에 네네. 이왕이면 뭐 바나나 같은 경우 2분의 1을 드시고 바나나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뭐 부족한 단백질은 뭐 달걀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곁들여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0: 아 너무 좋습니다. 같이 이제 뭐 계란이랑 좀 균형 있게 그런 식사를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네. 그리고 네. 시리얼 같은 경우에도 네네. 사실 제가 지금 말씀도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 시리얼 같은 경우에도 뭐 그래놀라나 견과류가 들어간 건강한 시리얼이 있는 반면에
0: 맞아요.
1: 또 밀가루가 많고 뒤에 보면 뒤에 영양성분표라고 있는데 그거 보시면 설탕이나 당함량이나 지방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은 제품이 있어요.
0: 과자죠. 네.
1: 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뭐 이런 시리얼 먹는 게 좋고 나쁘기보다 건강한 제품을 찾아서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품 사실 때 뒤에 영양성분표를 한번 보시는 것도 정말 중요한 꿀팁입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그러면 가장 인기 있는 메뉴랑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뭐가 있는지 문득 궁금해졌어요. So I'm curious about the most popular menu items among students and among working professionals. 어떻게 다를까요?
1: 근데 네.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네. 아무래도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뭐 랍스타나 캐비어 되게 이런 특별한 식재료가 아닐까 싶어요.
0: 네.
1: 그러니까 왜냐면 아이들은 평상시에 이렇게 경험해보지 못한 식재료를 경험해봐서 너무 좋았다고 했고
0: 네.
1: 직장인분들도 제가 회사에 처음 이직했을 때 저 보고 가장 처음 말씀하신 게 랍스터 언제 주냐. 우리도 랍스터 해달라.
0: 랍스터로 워낙 유명해지셨으니까.
1: 맞아요. 네. 그 말을 제가 정말 과장해서 1000번 가까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메뉴들이 이렇게 가장 인기가 있었고 기억에 남고 뭐 사실 랍스터나 이런 고단가 식재료만 이렇게 선호도가 높은 게 아니라
0: 네.
1: 뭐 생선이나 뭐 좋아하지 않는 식재료 같은 경우에도 정성이나 조리가 되게 어렵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는 하나의 음식을 제공하더라도 최대한 정성을 많이 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0: Can you guys imagine lobster for lunch menu? 어떻게 랍스터가 점심 식사로 나오는지 저도 진짜 랍스터

0: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1: 네.
0: 점심 메뉴를 한 번도 태어나서 점심에 랍스터를 먹어본 적이 없을 것
1: 정말요?
0: 같아서. 네네. 이쪽으로 와주시면 참 좋을 텐데요. 우리 작은 예술 모닝그룹께서 정말 유익합니다. 저는 아침에 뭘 먹으면 탈이 나요라고 해주셨네요. 네. 이렇게 따뜻한 물한 잔으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야 될까요? 네.
1: 사실
0: 네네.
1: 이분 같은 경우에는
0: 네.
1: 왜 탈이 나는지,
0: 네.
1: 평상시 어떤 식습관이나 어떤 질병이 있는지부터 영양 상담을 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뭐
0: 네.
1: 인터넷 검색해서 뭐제 인스타 찾아서 뭐 다이렉트나 메시지
0: 오.
1: 주시면 제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0: 네네.
1: 영양 상담을 해드릴게요.
0: 아, 영양 상담도 전문적으로 받아보는 거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나한테 맞는
1: 네.
0: 음식을 찾아야
1: 네,
0: 되니까요.
1: 맞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서 it's time to wrap up the segment already. So I have this final question for you. 영양사로 이제 일을 하시면서 뭔가 뿌듯한 순간도 있고 뭐 힘든 순간도 있으실 것 같아요. So I'm curious about that. So as a nutritionist, when are there moments that you feel proud and the moments that you feel challenging?
1: 사실 제가 영양사로 지금 10년 넘게 근무를 했는데,
0: 네.
1: 단순하게 보면은, 영양사는 타인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음식 하나로 행복을 선물한다는 점에서 되게 이보다 보람된 직업은 없다고 생각을
0: 네.
1: 하거든요. 그래서 일할 때 저는 되게 많이 웃고 행복해 하는 편인 것 같기도 하고요.
0: 네.
1: 근데 물론 힘든 순간도 되게 많은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영양사로 힘든 순간이지 업무적이나 뭐 외적으로 힘든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맛있는 음식을 했는데 잔반이 많거나 또 좋아하지 않았을 때 되게 속상하고 하나의 뭐 특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달부터 준비했는데 식재료가 좀 좋지 않은 게 들어오거나 이럴 때는 정말 너무 속상했던 것
0: 네.
1: 같아요.
0: 정말 진심이신 분이시네요. 너무 멋있으십니다. 혹시
1: 네.
0: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1: 제가
0: 네.
1: TJ인데,
0: TJ? 네.
1: TJ예요.
0: 네네네.
1: 근데,
0: 그러실 것 같아요.
1: 네. 근데
0: 네.
1: 일할 때는 J인데, 평상시에는 근데 P예요.
0: 피이신가요? 아, 정말 멋지고, 예,
1: 반반입니다.
0: 프로페셔널 하신 우리 영양사님이신데요. So, yeah, nutritionists don't just prepare meals, they bring happiness through food. And despite challenges like ingredient mishaps, they learn and adapt to ensure quality. And looking ahead, they aspire to pursue food-related dreams that positively impact others. And I can really feel that your sincerity towards food. So please continue to provide us happy meals in the future. 지금까지 명품 급식 김민지 영양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Thank you once again for your time. 오늘 모닝그룹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딱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제가 영양사나
0: 네.
1: 그 외에 하고 있는 활동들이 이렇게 저만의 이익이 아니라
0: 네.
1: 다른 분들께 되게 선한 영향력을 줄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0: 너무 멋지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Everyone, so we're going to wrap up Mystery of Insight here, and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so stay tuned. Here is Tai T80 Easy.
1: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All right, morning groovers, I am back. I hope you guys enjoyed the interview session with the nutritionist 김민지 영양사님. I really had a great time too. Now let's get to your messages. 우리 브래들리 모닝 그룹어 출첵 영양 정보 좋네요. 반찬 만드는 거 쉽지 않지만 건강한 식단 추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It's not so easy to make all those different kinds of 반찬s, but we need to make efforts to have a balanced and healthy meals too, right? Now, this is regarding MG Q&A. Today's question was, what did you have for breakfast today? 오늘 아침 식사 어떤 거 하셨나요? 제가 여쭤봤죠. 4288, 사랑연이만 모닝그룹업계에서 출첵합니다. 아들 먹일 참치마요 주먹밥 만들면서 듣고 있어요. 오늘도 힘내세요, 피디님.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참치마요 주먹밥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유일하게 삼각김밥을 사 먹을 때 참치마요 맛만 먹거든요. 참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I think tuna is a great food ingredient because it can go a lot of, it go into a lot of different dishes. 뭐 참치 볶음밥도 있고 참치 김치찌개도 있고 이렇게 주먹밥도 만들 수 있고 참치가 은근히 또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3378, 아들 둘 아빠 모닝그룹어시죠? 식빵, 토스트, 시리얼 번갈아가면서 먹어요. 저는 아침에 밥, 반찬 챙겨 먹으면 더부룩해요. So usually I would go for some toasts and bread or cereals. If I have rice for breakfast, it usually feels a bit heavy for me. 저도 아침에 밥 먹으면 약간 좀 더부룩하더라고요. 뭔가 좀 이렇게 무거운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저도 그냥 빵과 토스트, 커피 먹는 걸 즐겨 먹는 편입니다. 우리 508 하나 모닝그룹어 아침은 간단히 딸기 3개, 브로콜리 2조각, 당근, 양파, 그리고 사과, 양상추와 손에 잡히는 채소들을 넣고 갈아서 블루베리 10개, 아몬드 10개, 청국장완 25개, 단백질 파우더 1스푼, 올리브유 1스푼 이렇게 먹습니다. 이거 반어법이신 거죠? 간단히가 아닌 것 같은데요. This does not look like a simple breakfast because this whole blend, it's got like all different kinds of ingredients included. It's got vegetables, it's got some proteins and everything, almonds, nuts, fruits. 이런 걸 하나하나 이렇게 다 씻고 다지고 아무리 이렇게 블렌딩을 한다고 해도 와우, 이거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데요. But it does sound incredibly healthy.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건강한 식단인 것 같습니다. 뭐 본인만 귀찮지 않으시고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즐거우시다면 아침마다 이렇게 드시면 너무너무 좋죠. 한 잔만 먹어도 뭔가 건강 레벨업 하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아침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챙겨 드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반장님께서는 저는 아침에 사과 한 개, 떠먹는 요구르트 하나, 두유 하나 먹고 모닝커피 마시고 있어요. So an apple and also some yogurt and some soy milk and morning coffee of course. 아침에 모닝커피는 다들 필수이신가 봅니다. 그죠? 이 정도만 드셔도 뭐 간단하고 건강하게 잘 챙겨 드시는 편이신 거죠. 거르지만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한테 맞는 그런 영양분 있는 음식 메뉴 찾기. 아까 영양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Morning Groovers, stay tuned. I'll get back.

And now I'm going to get to more of your messages. We have a check-in message from Noah and Ryan's mom, 4272. Good morning이에요. 오늘은 종합검진 받는 날.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종합검진은 떨린다는데요. 부디 무탈하기를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re going to a health checkup today. 건강깃말 걸으시길 바랍니다. 무탈하실 거예요. 그동안 건강 잘 챙기셔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건강검진 받는 날 진짜 무섭기는 해요. 아, 나 또 괜히 막 뭔가 하루 전날에 굉장히 좀 이렇게 식단 관리하잖아요. 건강검진 조금이라도 결과 좋게 받으려고. 우리 노아 앤 라이언 어머님 아무 일 없으실 겁니다. 부디 건강길만 걸으시길 바라고요. Now for MG Q&A, 우리 주현 모닝그룹께서 아침은 누룽지 끓여 먹어요. 고소하고 가볍고 좋아요. 누룽지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누룽지랑 깻잎이랑 뭐 김치 이런 거랑 건져가지고 같이 먹는 거 되게 좋아하고 저는 이상하게 해외여행만 갔다 오면 이렇게 누룽지 되게 먹고 싶더라고요. It feels good and also since this is really hot, it's good for your stomach too, from my point of view. 뭔가 속이 좀 안 좋거나 소화가 안 되고 이럴 때 누룽지 끓여 먹으면 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침에 먹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1253 모닝그룹어 오랜만에 문자 남깁니다. 매일 아침 열심히 듣고 있는데 출근하기 바빠서 문자를 못 남겼어요. 오늘도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신청해 봅니다. Long time no see, 1253. Looks like you've been having a busy morning every single day. But thanks for continuing to staying tuned to Morning Groove. Morning Groove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청취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veryone, this is it for me today.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tomorrow at 7 a.m. 내일도 함께해 주시고요.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requested by 1253 Morning Groover. This is Peppertones with 행운을 빌어요. This has been Summer PD. Have a healthy and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실제로 저희 프로그램을 찾아주실 예정입니다. 아마도 어떤 대사님도 이 TBS EFM 프로그램에 한번 이상 출연해 주신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So, a couple of months ago, we had the pleasure of welcoming Colombian ambassador to Korea, Yovani Velasquez Quintero, His Excellency. And today, he joins us again, once again. I honestly can't remember another ambassador appearing on TBS EFM program more than once. But Mr. Quintero, His Excellency Quintero, was generous enough to give us a visit one more time. But 지난번에는 이제 콜롬비아 대사님으로 주한 콜롬비아 대사님으로 오셨다면은 이번 주에는 오늘은 콜롬비아를 대표하는 이 Cultural Ambassador, 문화 대사이자 또 음악 대사님으로 모시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Last time we invited him as the ambassador of Colombia to Korea, but this time we are welcoming him not only as a diplomat but also as a true ambassador of music. 이 대사님께서 워낙에 음악을 좋아한다라는 말씀을 저번에 하셨었죠.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직업 외교관으로 일하셨던 나라들, 그 나라들을 음악이라는 그런 어떤 언어를 통해 다시 추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So, Ambassador Quintero loves music deeply. I think we kind of, found out about that last time he was here. And during today's interview, we will be revisiting the countries that he has served in throughout his long career as a career diplomat, this time through language of music. 그리고 또 저희 청취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giveaway, special giveaway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콜롬비아의 대표적인 아티스트이죠. 페르난도 보테로. 현재 전시회가 진행 중인데요. 페르난도 보테로 전시회 티켓이 선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이벤트가 될것 같은데요.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 꼭 티켓 기브어웨이 퀴즈에도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1시부터 시작이고요. So we have tickets prepared for the exhibition of a renowned Colombian artist, Fernando Botero. Thanks to Ambassador, he has brought us some special gift for our listeners. So we'll have those ticket giveaway quiz event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show, during the interview. So tune in for that as well. 그래서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이 대사님 참 많은 나라를 다니셨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워낙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각국의 음악을 정말 마음껏 섭취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So while preparing for today's conversation, I found myself thinking, wow, he has truly lived across the world. And since he loves music so much, I would imagine that he didn't just visit those countries. He probably absorbed their culture and music.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노마드라는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노마드. 물론 이 외교관과 노마드와는 거리감이 있죠. 하지만 여러 나라를 다닌다는 의미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아마도 청취자님들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 노마드로 살아가는 어떤 삶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So the word nomad came to mind preparing for the interview, right, with the ambassador. And of course, diplomats and nomads, two very different, concept in many ways. But a small connection is that, it's a life constantly moving between cultures and countries. So many of you probably imagine that kind of life too. 노마드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사님 기다리면서 이 노마드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면서 준비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딱히 뭐 이렇게 질문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이 노마드로서의 삶을 여러 나라 다니면서 나는 이 나라 이 나라 이 나라 다니면서 이렇게 인생을
보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어떤 나라들을 돌아다니고 싶으신지, 어떤 나라에서 정착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으신지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그런 가벼운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Neil Horan의 곡입니다. Everywhere.

live in different places without having to worry about work, because a lot of work that we do can be done on network. 물론 많은 모든 일들이 그렇게 가능한 일은 아니죠. 사무실에 꼭 출근을 해서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지만 a lot of work occupation nowadays, right? Kind of gives us power to work, remotely.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노마드라는 거는 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디서든 일할 수 있고 랩탑 하나만 갖고 있으면 as long as you carry a laptop and a Wi-Fi connection, you can work pretty much everywhere. That is the beauty of modern technology, and which makes the concept of a digital nomad all but more fascinating, don't you think?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그냥 랩탑 하나 들고 배낭에 넣고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이렇게 입금은 자동으로 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I think, if you are a single, that is, probably more plausible, right? 온 가족과 그렇게 디지털 노매드로 사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죠?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는지 그냥 상상만으로도 굉장히 로맨틱하고 신나고 뭔가 즐겁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좋습니다. 저는 이 뭐 방송을 위해서는 이 디지털 노매드로 살 수는 없겠죠. Maybe if you have a technology to be able to broadcast anywhere remotely using just laptop, I think it is possible, right? I'm not sure about radio.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도 한번 그렇게 방송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어디 가서 그냥 야외에서 그냥 랩탑 하나 차려놓고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Imagine myself kind of broadcasting pretty much anywhere in the world, right? That would definitely give this show a different vibe, don't you think? 좋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박주원입니다. 집시의 시간.

집시의 시간 박주원 곡 듣고 왔습니다. Digital Nomad, Nomad, you know, Gypsy 이런 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So Gypsy is actually refers to Romani people, traditionally nomadic ethnic group originating from northern India. 약간 집시의 개념은 아니긴 한데 그냥 이런 분위기가 생각이 나네요. Another song that I kind of thought of while preparing for this theme of digital nomad and nomad. Vagabond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Vagabond is a person who wanders from place to place without permanent home or regular employment. 준비했습니다. 베이루트입니다. Vagabond.

Yes, Spider-Man. 장필순 곡 듣고 왔습니다. So talking about the digital nomad life, I think gets really everyone, a lot of people excited, the concept of a digital nomad, right? I think so. I thought so. 3056님께서 저는 노마드 하니까 가슴이 뜁니다. My heart flutters as just hearing the word nomad. 언젠가 디지털 노마드로 살고 싶다 하는 마음 싶다는 마음 속에 찍어둔 곳도 있어요. Someday, I even have a specific place saved in my heart where I would love to live as a digital nomad someday. 베이루트 하니까 레바논 출신의 미카가 떠오릅니다. 베이루트 is the band that we played as the last song for part one of the show. 개인적으로 이런 글로벌 노마드 형의 뮤지션에 애정이 간다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So speaking of Beirut, that band reminds me of Mika, who was born in Lebanon, actually. Personally, I have a real soft spot for those global nomad type musicians. I think they, it really shows in their music, their sort of a nomad mind and lifestyle really can shows. 이제 뭐 노마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서 그런 게 이제 뮤지션이라면 음악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참 매력이 없을 것 같은데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레바논 출신의 미카님의 곡을 신청해 주셨네요. 좋습니다. 굉장히 글로벌하게 오늘 갑니다. 미카의 곡입니다. 롤리팝.

Lollipop, Mika, Lebanese-born artist. 좋습니다. 제니님께서도 노마드 라이프, 정착보다는 자유와 경험에 초점을 맞춘 삶인 것 같아요. I think the nomad life, I think it's a way of living that focuses on freedom and experiences rather than, you know, settling down. 생애 전체를 노마드의 삶을 살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2, 3년 정도 짧고 굵게 평소 가고 싶었던 도시에 두 달 이상 머물고 싶어요. 파리 가면 파리지앵, 뉴욕에서는 뉴요커. 아까 노마드의 삶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요, 그죠? Living your entire life as a nomad might come with some practical difficulties. So doing it intensely for short 2 to 3 years seems ideal. Staying in Paris as a Parisian and in New York as a New Yorker sounds fantastic. Yes. 좀 길게 여행을 가는 거인 것 같네요. 그죠? 아침부터 즐거운 상상 감사드립니다. Thanks for letting me have this beautiful imagination of this nomad life. 좋습니다. 퀸의 곡 신청해 주셨는데요. 듣고 올게요. Queen, I want to break free.

0: 这个词的语法的变形之类的吧。好的，来实际用单词来应用一下，比如说它是两种形式，
1: ng 还有这个 ng， ng 的话呢就是用在母音还有这个 lir 结尾的单词后面，比如说 kada
0: kanji
1: kanji manderda
0: mandenji
1: mandenji 还有这个有收音的话呢我们要用 ng mokda
0: Mokta,
1: 吃
0: 먹은지
1: 먹은지 那还有什么 읽다 读
0: 읽은지
1: 읽은지 对，就是这样的使用。那具体来一些单词，再来多几些单词的练习吧，看一下。嗯，比如说母音结尾的单词 보다 看
0: 본지
1: 본지 주다 给
0: 준지
1: 준지 만나다 见
0: 만난지
1: 아 부르다 叫
0: 부른지
1: 공부하다 学
0: 공부한지
1: 팔다 卖
0: 판지
1: 판지 所以呢这个 lir 的时候要注意一下另外再来几个有收音的字比如说 찾다 找
0: 찾다 찾은지
1: 찾은지 要用 은지 놓다 放
0: 놓은지
1: 놓은지 적다 写
0: 적은지
1: 적은지 입다 穿
0: 입은지
1: 입은지 받다 收
0: 받은지
1: 씻다 洗
0: 씻은지
1: 这里的 입다 받다 씻다 비읍 디그, 시오 结尾的单词，这几个是日常生活中不发生不规则变化的单词，要记住。然后呢，接下来我们来练习一下需要注意的这个发生不规则变化的，对，发生不规则变化的 듣다
0: 듣다 들은지
1: 들은지 디그 变成 리얼 디그的不规则变化就是把 디그 变成 리얼 들은지 묻다 问
0: 물은지
1: 물은지 걷다 走
0: 걸은지
1: 걸은지 나 비읍 结尾的 돕다 빵
0: 도운지
1: 도운지 줍다 젠
0: 주운지
1: 주운지 그리고 눕다 당
0: 누운지
1: 누운지 시오做首音的这种单词 붓다 道
0: 부은지
1: 부은지 还有这个 긋다 화
0: 그은지
1: 그은지 적다 脚
0: 저은지
1: 저은지
0: 是的那我们再做一下日常生活应用练习吧好的
1: 대학교 졸업한지 얼마나 됐어요? 你大学毕业多久啦?
0: 随便说个数吧，要不然容易暴露年龄哈。 대학교 졸업한지 9년 넘었어요. 毕业超过六年了。哦，九年，九年，九年，九年了。我其实心里想说的是六年，说错了，说成九年。小心你的来意。
1: 언제 결혼했어요? 你什么时候结婚啦？
0: 결혼한지 3년이 됐어요. 결혼 3년了.
1: 임신한지 얼마나 됐어요? 你这个 怀孕多久啦?
0: 这不是我们的对话. 임신한지 5개월 됐어요. 怀孕 5个月了.
1: 对, 언제 이 회사를 다녔어요? 你这个公司什么时候来这个公司上班的呀?
0: 이 회사에서 일한지 8년도 넘었어요. 来这家公司上班超过8年了.
1: 8年了, 老员工了. 아침 운동은 언제 시작했어요? 你的这个 晨练早上这个运动什么时候开始的呀？做了多久啦？
0: 아침 운동 시작한 지 두 달 좀 안 됐어요. 开始晨间运动没超过两个月。还没超过两个月。강훈
1: 씨는 지금 뭐 해요? 장 씨는 他现在在做什么呢?
0: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한 지 5시간이 넘었어요. 在自己的房间里玩游戏超过5个小时了。这个有点过分了啊。应该切断电源。
1: 그 나무 언제 심었죠? 我们那棵树种了多久了?
0: 그 나무를 심은 지 4년이 지났어요. 这棵树种超过4年了。
1: 서울에서 산 지 얼마나 됐어요? 你在首尔住了多久了?
0: 벌써 10년 다 되었어요. 已经过去10年了。
1: 那我们再来做一下复习吧，复习一下单词，因为这些有不规则变化呢，需要我们注意一下的，所以呢用单词再来复习一下。보다看，
0: 본지，
1: 주다给，준지，준지，만나다见，만난지，부르다叫，
0: 부른지，공부하다学习，공부한지，
1: 팔다卖，
0: 판지，
1: 판지만들다做，만든지， 找
0: 찾은지
1: 찾은지 놓다 放
0: 놓은지
1: 적다 写
0: 적은지
1: 입다 穿
0: 입은지
1: 받다 收
0: 받은지
1: 씻다 洗
0: 씻은지
1: 这些是正常的没有不规则变化的一些单词再来几个我们需要注意的 듣다 听
0: 들은지
1: 묻다 问
0: 물은지
1: 씻다 装
0: 씻은지
1: 걷다 走
0: 걸은지
1: 비읍 做收音的单词 돕 빵
0: 도운지
1: 줍다 젠
0: 주운지
1: 눕다 당
0: 누운지
1: 시어做收音的单词 붓다 到
0: 부은지
1: 낫다 痊愈
0: 나은지
1: 긋다 화
0: 그은지
1: 그은지 日常生活应用起来复习一下吧，因为经常用到的这个句型，对不对？
0: 是的。
1: 대학교 졸업한 지 얼마나 됐어요? 대학교 졸업한 지 얼마나 됐어요?
0: 대학교 졸업한 지 9년 넘었어요. 毕业 超过 9년了。
1: 언제 결혼했어요? 你什么时候结婚了呀?
0: 결혼한 지 3년이 됐어요. 결혼 이제도 3년了。
1: 언제 이 회사를 다녔어요? 你这个公司上班多久了?
0: 이 회사에서 일한 지 8년도 넘었어요. 在这家公司工作超过8年了。
1: 아침 운동은 언제 시작했어요? 你这个早晨的这个运动晨练什么时候开始的呀?做了多久了?
0: 아침 운동 시작한 지 두 달 좀 안 됐어요. 开始 晨间 운동 没超过2个月。
1: 강훈 씨는 지금 뭐 해요? 那个张迅他现在在干啥呢?做什么呢?
0: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한 지 5시간이 넘었어요. 在房间里玩游戏超过5个小时了。
1: 그 나무 언제 심었죠? 那棵树我们什么时候种的呀?种了多久了?
0: 그 나무를 심은 지 4년이 지났어요. 种这棵树已经超过4年了。
1: 서울에서 산 지 얼마나 됐어요? 你在首尔住了多长时间了?
0: 벌써 10년 다 되었어요. 已经超过10年了。 接下来我们就送上一首有历史感的歌吧。 소녀시대带来的G。 Listen, boy. My first love story.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It is MG, Morning Groovers, not MZ nor NG. It is MG, which stands for Morning Groove. And MG Q&A is a moment of collective reflection, a chance to ponder our inclinations, and also an opportunity to connect with others through a shared perspective. Now, I'm going to reveal today's question for MG Q&A. So listen up, Morning Groovers. I want to ask you this today. What are some things that others find fun and delicious, but for me, they're not so great? 남들은 재밌다고 하고 맛있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좀 그닥 별로인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볼까요, 우리 모닝그룹아들? So what are some things that others find exciting and delicious, but not quite so for you? I'm going to give you my answer first to give you an example. Lately, you know, like those mystery variety shows have been so popular. So I tried to join the bandwagon, but I really didn't enjoy it. It didn't really suit me that well.
2: 요즘 되게 그런 미스테리 추리 그런 버라이어티 쇼들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인기가 있다고 하면 저도 호기심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험을 하려고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약간 저랑은 또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재밌는 것들이 저한테는 뭐 100% 재밌는 건 좀 아닌가 봅니다.
1: So I guess, you know, like people might enjoy watching a certain stuff or enjoy doing certain activities, but it could not apply for you either.

한국한테는 적용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먹는 거를 생각했을 때는 탕후루. 탕후루 엄청 유행했잖아요. 몇년 전부터. 와, 저는 진짜 한입 먹고 못 먹겠더라고요. 탕후루를 너무너무 달아가지고. So, you know those like sweet fruit sticks? Yeah, where they sell on the streets these days? Yeah, they're not my type of tea. Like, it's not my cup of tea. 저는 좀 별로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뒤늦게 무언가에 빠지는 편이긴 해가지고, 사실 마라탕도 그렇게 유행했을 때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를 것 같아요. But I want to hear your answers, Morning Groovers. So let me know, what are some things that others find interesting and even delicious when it comes to food, but not for you? 남들은 재밌고 맛있는데 나에게는 별로인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1013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Meanwhile, let's have a listen to Fun with Carry On.

0: Now here is a check-in message from River Morning Groover. 출석했습니다. 운전 중이라 늘 메시지 보내기가 쉽지 않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It's not so easy for me to send in a check message when I'm driving. Of course not. You don't have to send in any check-in messages when you're driving. 운전하실 땐 진짜 보내지 마세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제가 신신당부 드렸습니다.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나요. 운전하실 때는 또 귀로만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의 힘이 된답니다. 우리 리버 모닝 그루버 그치만 너무너무 반가워요. 안전운전하고 계신 거죠? Now, for MG Q&A, I'm going to recap the question. I asked you guys about the things that other people enjoy doing or seeing or even eating, but not so much for you. 남들은 재미있다고 하고 맛있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좀 별로인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연으로 받고 있습니다. 생각나는 게 있다면 계속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nd if you like free options, you can always go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nd leave your comments over there. Now we have some answers. 8392 Morning Groover texted. Good morning입니다, 썸머 PD님. 영화에 관해서는 기대하고 봤다가 실망하기도 하고, 오히려 기대 없이 봤다가 재미있게 본 경험이 많습니다. 그보다는 유행이었던 마라탕 탕후루는 여전히 not my style입니다. 그래서 친구들 만날 때 너무 힘들어요. 자꾸 마라탕후루 먹자 그래서 유유유. I know this has been going on for a long time actually. 마라탕 and 탕후루. It has been so popular for the past like 3 to 4 years and it is still ongoing. So if you're not a fan of them, you might have some hard time mingling with your friends because a lot of people enjoy eating them too.
1: 저도 근데 좀 뒤늦게 빠져서 약간 요즘 사회생활이 좀 가능해졌더라고요. 근데 탕후루는 아직도 좀 그래요. 예. 과일 자체가 단데 저는 그단 과일에 설탕을 입히는 게 저한테는 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괜찮아요. 좀 힘들어 하셔도 뭔가 우리 개성대로 살자고요. 난좀 약간 슴슴한 콩국수가 더 맛있는데 콩국수 먹으러 가면 안 되겠니, 친구야?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는 거 어떨까요?
0: Alright, Morning Groover, stay tuned.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Walk the Moon with Anna Sun.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That was Always by Bon Jovi, requested by 덕영 리 모닝 그루버, who also texted, 신청곡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나요? Song request. 저 신청곡 있어요. I have a song request. 라고 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교육방송 된 것 같네요. 아무튼 저희가 신청곡 song request 들어드렸습니다. And more check-in messages from 영신이님, 엘마르바다님, 박초라님. 반갑습니다. Happy Wednesday. Happy Hump Day. Now for MG Q&A, I asked you guys about the things that others find enjoyable and delicious, but not quite for you. 남들은 막 재밌다고 하고 맛있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좀 별로인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연으로 받고 있는데요. 우리 열정 언니 와주셨습니다. 선머님 오늘도 출첵합니다. 저는 요즘 주변님들이 다 열심히 하는 골프가 별로예요. 3개월 하다가 도저히 흥이 안 나고 재미없어서 그만뒀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했던 건 코치님이 자꾸 저보고 스윙할 때 춤을 춘다며 계속 타박을 주셔서 때려쳤어요. 안 배워! 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 열정언니도 왕년에 춤추셨던 거를 골프하실 때 이렇게 해보셨나 봅니다. 골프를 3개월 하셨으면 똑딱이를 하신 건가요? 딱 3개월 지나고 뭔가 이렇게 드라이버 치고 이러면 조금 재밌어지긴 하는데 거기서 좀 끝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 골프 별로 재미없는 것 같아요. 제가 1년 정도 한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흥미를 잘 못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I mean, a lot of people enjoy playing golf these days, even those MZ generations, things like that. But I don't know. I don't feel the joy from playing golf. It's just too slow for me. 뭔가 좀 느리고 공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쳐지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냥 다른 거 좀 찾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정 언니 저랑 하이파이브예요. 그리고 1303 우리 투잡러 모닝그룹어신데 굿모닝 굿모닝 저는 닭발과 곱창입니다.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닭발은 무섭고 곱창은 냄새가 난다고 하니 그리고 썸머피디님이 쥐를 무서워하듯 저는 닭이 정말 싫어요. 그래서 닭발은 정말 도전 못할 음식입니다. 둘 다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안 먹을 예정이에요. 매니아들은 저를 이해 못하겠죠? So you never eat those chicken feet and also blood and testicles? Like intestines? 곱창? 이거 좀 쉽지 않은 음식이긴 하죠. 대중적인 음식인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안 드시는 분들 꽤나 계시더라고요. And you're afraid of chicken, just like how I'm afraid of rats and mouse. 무서울 수 있죠. 저는 사실 쥐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쥐는 무서워하는 겁니다. 네, 쥐가 오히려 저를 더 무서워하긴 할 텐데 네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항상 뭐 쥐와 비둘기가 되게 유해한 동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해보면 또 쥐와 비둘기한테는 사람이 되게 유해한 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싫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냥 좀 무섭다. 그냥 좀 눈에 좀 안 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인의 모닝그루버. 저는 샤브샤브요. 샤브샤브가 왜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도 친구들과 익선동에 있는 유명한 샤브샤브 맛집을 갔었는데도 저는 맛있는 걸 모르겠더라고요. So you're not really into 샤브샤브. 샤브샤브 왜요? 저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미나리 샤브샤브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근데 샤브샤브 안 좋아하시는 분들 좀 계신 게 물에 빠진 고기를 안 좋아하신 분들은 샤브샤브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So usually people who don't really like shabu-shabu, they would rather prefer to have grilled meat instead of those meat that are dipped into boiling water. 저도 물에 빠진 고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샤브샤브는 괜찮아요. 뭔가 양념과 소스 맛으로 먹을 수 있고 샤브샤브 다 먹고 이제 볶음밥도 먹을 수 있고 칼국수도 먹을 수 있고 한 번 갔는데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고 If I feel like I'm not eating sufficient amount of vegetables, this is the food that I'm looking for. 야채도 좀 먹을 수 있고 이러니까 장점이 많은 음식인 것 같습니다. Anyways, morning groovers, keep letting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re not so interested in when you think everybody else is so interested into it. 계속해서 남들은 재밌고 맛있다고 하는데 나는 별로인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We're gonna now play a song going out to 구인해 morning groover. This is Mr. Big, To Be With You.

우리 모닝그룹의 선거표는 우리 모닝그룹어들께서 직접 채워주셔도 됩니다. You may also fill out the playlist of today by sending in your song request. 항상 여러분들의 신청곡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들 보내주시고요. Now for MG Q&A, we have an answer from 1820 Morning Groover. Good morning입니다. 저한테는 아직도 아메리카노가 너무 써요. 다들 아 마시는데 저만 아바라. 아직 중딩 입맛인가 봐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For me, Americano is still a bit not tasty for me. So I try to drink something else. 아바라가 뭐죠? 아이스트? 아이스트 바카스? 아이스트 뭐죠? 아이스트 바닐라 라떼. 아, 네네네. 저 이걸 왜 모르죠? 저 MZ인데 이렇게 줄임말을 모른다고요? 어머, 너무 충격적이에요. 아이스트 바닐라 라떼, 아바라. 저는 좀 아아만 마시기 때문에 아바라가 생소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오해는 말아주세요. 아메리카노가 좀 맛이 없죠, 사실. 엄청 막 맛있는 맛은 아닌데, 뭔가 이렇게 아침에 너무 피곤할 때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딱 드세요. 그러면은, 아, 이 맛이야 싶은 순간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아닌가요? 저도 아메리카노 즐겨 마시지 않다가, 아, 뭔가 인생 자체가 좀 피로하고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래서 이쓴 아메리카노가 달게 느껴지는군. 이래서 사람들이 마시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달달한 거 오늘 아바라 드시면서 당 충전하시고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시고요. 1820 모닝 그룹어. And we have a song request from 5225. 여름 씨 모닝그룹어시라고.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문자 보내봅니다. 신청곡은 Carly Rae Jepsen의 I Really Like You입니다. 제가 응원하는 야구팀의 한화 이글스의 최은성 선수의 등장곡이기도 하지요. 최은성 화이팅! 모닝그룹 화이팅!이라고 해주셨습니다. So this is the opening song of your favorite baseball player of 한화 이글스 최은성 선수. We're gonna now play this song going out to 여름 씨. This is Carly Rae Jepsen. I really like you.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We have a message from a professor who is studying fashion. 패션을 연구하고 계신 교수님께서 굿모닝입니다. 출첵해요. 다들 굿잠 하셨나요? 저는 요즘 고민되는 일이 있어서 잘 못 잤네요. 그래도 모닝그루브 들으며 오늘도 힘내볼게요. 오늘처럼 수원이 간절히 빌고 싶은 날 듣고 싶습니다. 디오의 별 떨어진다 신청할게요. I mean, when you have a lot of different things going on in your mind, you may have some trouble trying to go to sleep. 저도 좀 그렇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하고 뭔가 답답하고 생각이 많아지면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막 중간중간에 깨기도 하고 가끔은 악몽까지 꾸고 You would also end up, you know, having some sort of nightmares. But things will pass by and things will turn out just fine. 지금 고민하는 일들이 많이 계시고 머릿속이 복잡하시겠지만 우리 패션 교수님 뭐든 열심히 하시니까 다 잘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행운이 우리 패션 교수님을 따르길 바랄게요. May all the luck be with you all the time. 어떤 일이건 잘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바람에 저희가 노래 띄워드릴게요. This is 별 떨어진다 by Dio.

0: 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1: 서베이 트렌드 데이터 from MZ to all generation.
2: Get ready to stay ahead of the trends as we dive into a world of charts, uncovering the latest buzz and unveiling fascinating insights. It is time for Chartopia, everyone, and here on our Wednesday segment, Chartopia, I'm going to introduce you guys to different charts and help you understand the current trends. 차트를 통해 요즘 트렌드를 알아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Chartopia. So let me now reveal today's topic for Chartopia. Today's topic is the worst types of part-time employees chosen by store owners.
3: 가게 점주가 직접 뽑은 최악의 알바생 유형입니다.
2: Sounds interesting, right? I don't know how many bosses are listening to this show right now.
3: 혹시 사장님 듣고 계신가요? 공감을 얼마나 하실지 궁금한데요. 요즘은 좋은 알바생 만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2: These days, meeting good part-time employees is like picking stars from the sky. So the short-term job platform 알바땡 recently conducted a survey with 400 store owners who employ part-time workers, asking them about the types of employees they regret hiring. So we're going to find out what these types are.
3: 가게 점주가 직접 뽑은 최악의 알바생 유형 5위부터 2위까지 일단 발표를 해드릴 거예요.
2: And our chart man, Richard, has been doing a research on that, and he's going to announce from the fifth one.
3: 5번부터 우리 차트맨 리차드가 한번 발표해 볼게요. Let's go!
4: Number 5. Types with poor attendance management, such as being late or leaving early.
3: 지각, 조퇴 등 근태 관리가 엉망인 유형.
2: I mean, we all are humans, so we can definitely make mistakes at least once.
3: 뭐 한 번쯤은 실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기계가 아니라서 뭐 한 5분 정도 이렇게 늦는 그런 실수를 할 수는 있죠. 그런데 뭔가 이렇게 반복되고 아 뭔가 아직 끝날 시간이 아닌데 6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뭔가 5시부터 짐을 싸고 있다거나 6시 땡 하면은 바로 뛰쳐나가고 아 이거는 근태를 지키는 거긴 하겠죠. 근데 막 은근슬쩍 일찍 가는 거 있잖아요. 할 거 없죠? 저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이랬는데 막 5시 반밖에 안 됐고
2: And continuously being a little late.
3: 뭐 1, 2분 늦은다고 해서 뭐 문제 있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시간 약속이 가장 기본이잖아요.
2: It is the basic fundamental part when it comes to making those contracts in workplaces.
3: 그래서 뭔가 이런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면 일을 뭔가 이렇게 좀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뢰가 많이 떨어지긴 하겠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각, 조퇴 이런 거 엉망이면 안 됩니다.
2: Okay, let's move on to number four.
4: Number four. The type who looks at their smartphone at every opportunity.
3: 이거 너무 웃기지 않나요? 틈만 나면 스마트폰만 보는 유형.
2: When you're supposed to be working at your workplace, you know, if you get that moment, you would always glance at your phone instead of focusing on your work.
3: 일에 집중을 해야 되고 저쪽에서 손님이 막 부르고 있는데 저기요 이러는데 핸드폰 보다 예, 잠깐만요. 이거 쇼츠만 좀 보고 갈게요. 막 약간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이러면 좀 이제 손님 입장에서도 보기 불편하죠.
2: And you know, like it seems like you're not even in a rush and you're not even focusing on the people who need your help.
3: 도움이 되게 필요한데 전 이런 적이 있거든요. 아마 제가 태국에 마사지를 받으러 갔을 때였어요.
2: So I was trying to get a foot massage when I was in Thailand. And it was really not that expensive, but I really needed that foot massage.
3: 근데 그 직원분께서 그냥 제 발에다가 이렇게 오일을 이렇게 좀 이렇게 듬성듬성 발라주시더니 한쪽에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시면서 오른손으로만 저를 이렇게 만지작 만지작 하시더라고요. 한국 드라마를 보고 계셨는데 본인 핸드폰을 보면서 그냥 쪼물딱쪼물딱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게 뭐지? 약간 이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0: Well, 핸드폰 안 본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죠? You're not even in a rush, so there is absolutely no need to stare at your phone, especially when you're working. 참 사장님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죠? 일 시켰더니 핸드폰만 보고 있고 이러면 네, 답답하죠. Okay, let's move on to number three.
1: Number three, the type who only works when given explicit instructions.
0: Okay, some people might be on the fence about this. 일 일일이 시키고 제시해야 일하는 유형. 근데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제가 어떻게 알아요? 시켜야 알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약간 사장님 입장에서는 센스 이런 거를 조금 요하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를 알려주면은 한 둘, 셋 정도는 할수 있는. You know, some people are really fast learners, so people have some sort of expectations to you if you are a fast learner, so you know, they would expect you to do certain things when you are not told to do the things one by one. 하나하나 일일이 알려줄 필요 없이 그냥 알아서 잘하는 걸좀 바라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드라마 안나가 생각나네요. 거기서 정채은 배우가 이제 그 수지 씨한테 내가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이 좀 떠오르네요. 근데 초반에는 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Like, you need to be able to learn how to do things when you're not really used to the work. 근데 좀 지나고 나면 좀 알아서 해주면 너무 좋죠. Alright, let's move on to number two.
1: Number two, the type who is slow and sluggish in their actions.
0: 행동이 느리고 약간 굼뜬 그런 유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빠릇빠릇한 걸좀 선호하시나 봐요, 사장님들께서. I guess people prefer to have employees who are fast and quick instead of those who are kind of sluggish and slow, taking all of the time that they need. 뭔가 이렇게 뭔가 걸어오는 것도 느릿느릿 사장님께서 급하게, 잠깐 일로 와보실래요? 이러는데, 잠깐만요. 저 이거 스마트폰 조금만 더 보고, 막 이러면서 느릿느릿 걸어오고 다가오면, 좀 당황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그냥 불렀을 때, 네, 뭔가요? 이러면서 막 달려와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면 예뻐 보이겠죠. 그쵸, 그쵸. 근데 또 빠르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빠르면 또 실수가 늘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적당하게 좀잘 해야 되겠죠. So yes, those were the types of employees that the bosses do not want to hire ever again when it comes to working in part-time. 지금까지 사장님께서 다시는 뽑고 싶지 않은 알바생 유형 5위부터 2위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1위는 아직 공개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 직접 한번 맞춰보세요. So try to guess the first type of employees that the bosses do not want to hire ever, ever again. 힌트를 좀 드릴게요. I was about to get this work done. 사장님, 저 이거 하려고 했는데요. 근데, but, there's like millions of buts right here. 이럴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장님이 뭔가를 일을 시켰는데, 이거 제가 마침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요. I was just about to get this work done. But this happened, that happened, this happened.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게 과연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정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free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So leaving you guys with this question,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a song by Ellie King, X and O's.

This is our Wednesday segment, Chartopia, where we get to find out what's currently trendy through different charts and surveys. Some answers are being sent from our morning groovers. For example, 얼갈의 배추 모닝 그룹에서 1등은 미리 이야기 안 하고 갑자기 그만두는 알바생일 것 같아요. So quitting your job without announcing in advance. 이것도 좀 약간 짜증날 것 같아요. 그죠? 갑자기 새로운 사람을 구할 시간도 주지 않고 갑자기 나 안 해요. 내일부터 안 나오겠습니다. 이러면 어떡하라는 건지 사장님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 것 같고요. 우리 반장님께서도 말로만 일하는 알바라고 말로만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아 네네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아, 조금만 있다가요 말하면서 말로만 일하는 그런 알바 와 진짜 오래가지 못할 건데 아리스 모닝그룹께서 이래저래 핑계만 이야기하는 알바 같네요. 말로 일하는 So coming up with all different kinds of excuses. 그리고 1853 모닝그룹어 1위는 핑계대는 알바이죠. 일교차가 심한 시즌이네요. 모닝그루버들 건강 유의하세요. By Bradley. So the temperature difference is quite big these days, so please be careful not to catch a cold. And perhaps the answer is those employees always trying to come up with different excuses. 맞아요. 아 이거 하려고 했는데 마침 집에 불이 났거든요. 막 이런 식으로 온갖 핑계를 대서 안 하는, 그죠? 9909 모닝그룹어 말대꾸하는 유형이라고 So someone who constantly talks back to their boss. 이것도 가능성이 있네요. 8263 모닝그룹어께서 매일매일 실수하는 부주의한 알바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유유 사장님 울림이라고 아 사장님이시구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세상에 계신 모든 사장님들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진짜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알바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장님? 힘드셨겠네요. 우리 박희미 모닝그룹께서는 제 친구가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순위에 나온 거 다 하소연했던 내용이에요. 근데도 무단 결근이 제일 난감한 것 같더라고요. So a friend of mine owns a convenience store and unfortunately they have experienced all of the lists that I have mentioned before. 아 진짜요? 이게 진짜 흔한 케이스이군요. 이걸 다 경험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은근히 또 이렇게 쉽게 경험을 할 수가 있나 봅니다. 무단 결근 진짜 왜 하는 걸까요? Like why would you not show up to your work unannounced? That is like the worst thing that you can ever do if you are getting paid to do a certain job. 아 진짜 이런 건 좀 기본인 거는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뭐 태도 같은 거?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기본적인 약속 같은 건 저희가 좀 지켜야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사장이었던 적 한 번도 없는데 왜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는 거죠? ESTJ라 그런가요? Okay, everyone. It's time for me to announce the answer. 우리 리차드가 또 정답을 발표해 줄 겁니다. Richard, are you there?

0: Number 1. The type who has many excuses and justifications.
1: 맞습니다. 변명과 핑계가 많은 그런 유형이죠. Many excuses and justifications. 왜 이 일을 못했냐, 이 일을 해야 되는데에 대한 그런 변명과 온갖 그런 핑계들이 많은 그런 유형을 얘기를 하는 거죠. 0853 모닝그룹업께서 요즘 사장님들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유유 갑자기 저 퇴사합니다. 유유 최악의 직원이네요. 라고 I guess a lot of bosses are frustrated about the fact that some employees would just quit their job unannounced. 어떻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기본적으로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얘기를 해줘야 이제 될 텐데 나중에 본인들이 사장이 돼봐야 정신을 차릴까요? 0933 모닝그룹어 핑계만 대면서 자기 합리화만 하려는 알바 같네요. 알바생들, 사장님들 모두들 서로 안 맞으실지라도 조금만 양보하면 다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모두들 화이팅. Big ups to all the employees and even employers. 맞아요. 조금만 좀 내가 한 발짝 뒤로 가서 양보하고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가짐만, 일말의 그런 마음가짐만 있어도 이렇게 큰 문제 없이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알바 경험이 딱 한 번 있어요. I have like one experience of doing part-time and not so much when I was in college because most of the times I would be doing tutoring. 저는 과외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알바 경험은 딱 한 번 있거든요. And that was when I used to work at a kindergarten when I was a freshman. 새내기 때 이제 영어 유치원에서 잠깐 일을 했었는데 저 좀 어떤 알바생이었을 것 같나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Like, what do you think? What kind of employer do you think I was? 저 되게 나름 열심히 했던 알바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정도 알바를 했었는데 한 3년, 4년이 지났나요? 갑자기 제가 해외에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And I picked up the random phone call and it turned out to be my boss when I used to work my part-time. 예전에 알바했을 때 원장님께서 전화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요즘 대학생인데 뭐하냐고 알바 다시 해줄 생각 없냐고 예전에 받은 거에 더블로 챙겨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전화가 올 정도로 저 나름 그렇게 기억에 남는 알바생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썸머쌤만한 사람들이 없다 이러면서 저를 이렇게 애타게 찾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깝지만 너무 죄송한데 저 지금 스페인이에요. 이렇게 답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뭔가 이렇게 돈 받고 일하면 열심히 해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그때도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기분 되게 좋았어요. 아, 나 그래도 괜찮은 알바생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알바했을 때 최저임금이 한 4,000원대 정도였던 것 같은데 I guess the minimum wage back in time when I used to work part-time was around 4,000 won. So when she said that she would pay me double, it would be like 8,000 won? 지금에 비교했을 때도 한참 낮네요. Anyways, that was my story on my working part-time. Back in freshman. Morning 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your participation. I'm going to now get to a song break and read your messages later on, so stay tuned. Here is Rachel Platten, Fight Song.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2: 맛있다. Here's hot chili ray. I like it like that.

I'm back, Morning Groovers. 오래 기다리셨죠? I'm now back here for you guys. 우리 로드레이지 모닝 그루버께서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라고 sent in a check-in message. 반갑습니다, 우리 로드레이지 모닝 그루버. 7988 모닝 그루버. 오랜만이네요. 일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도 다시 썸머피디님 목소리 들으니 좋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청취자님도 좋은 하루. Yes, let's all have a good day, everyone. 벌써 수요일이라고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조금만 더 힘내볼까요? Fighting! Okay, so let's continue with our MG Q&A. We're talking about the things that others find enjoyable and delicious, but not quite for us. 남들이 재밌다고 하고 맛있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별로인 것들에 대한 사연 받고 있습니다. For that, 3378 Morning Groover texted, 번데기요. 고소하고 짭조름하니 맛있는데 못 먹고 안 먹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I like 번데기. 저 번데기 되게 좋아해요. 그 냄새도 되게 좋아하고요. 어디 놀이동산 갔을 때 이제 뻥튀기 파는 분들 계셨잖아요. 그때만 가면 이제 지나가면 아, 번데기가 있구나, 맛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반찬으로도 나오기도 하지 않나요, 번데기? 밥에 얹어 먹고 이러진 못하는데 그 번데기 자체는 계속 중독성이 있어서 열심히 좀 먹거든요. It's quite addictive. It's almost like eating popcorns for me. 전 좋아합니다. 얼마나 더 단백질이 많겠어요. It's really high in protein too. 근데 뭐 못 드시는 분들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 비주얼이 조금, 아주 조금 별로긴 하잖아요. 그죠? 우리 고양이 CSI, 캣 CSI 모닝 그루버. 반가워요. 저는 회를 안 먹어요. 엄마가 회를 싫어하셔서 어릴 때부터 안 먹었더니 지금까지도 안 먹게 됐어요. So I don't eat raw fish because my mom doesn't really like it. So since I was really young, I didn't really eat any raw fish. 이게 어렸을 때 그런 식습관들이 영향을 확실히 끼치더라고요. 저는 아빠가 취미가 스킨스쿠버 다이빙이어서 어렸을 때 바다를 진짜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 3, 4살 때부터 회를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육류

보다는 회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So I guess, you know, the habit of eating from your childhood really affects your eating habits and appetite once you grow up and become an adult too. 뭐 그럴 수 있죠. 회가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뭐 이렇게 기름기가 많은 회도 있고 아닌 회도 있고 한데 아예 다안 드시는 건가요? 우리 고양이 CSI 캣 CSI 모닝그룹은 고양이들은 날 생선 되게 좋아하는데 말이죠. 닉네임이 마침 고양이 CSI여셔서 네. 얼갈이 배추 모닝그룹은 저는 피 성향이 강해서 남들이 하는 건 웬만하면 다 따라하는데요. 음식 중에 낙지만 못 먹어요. 싫어하는 건 아니었는데 낙지 먹고 한번 크게 체한 후로 낙지만 먹으면 체하더라고요. 이럴 수 있어요. 낙지가 그리고 먹기 되게 힘들어요. Because it gets stuck into your throat sometimes, so it's quite dangerous for you to eat them from time to time. 저희 엄마도 낙지 한번 먹고 뭔가 이렇게 약간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다음부터 낙지 되게 조심히 드시더라고요. 거의 안 드시거나 이런 경험 한 번씩 다 있죠. Sometimes food causes trauma to you and you become really hesitant to eat that food ever again after experiencing that. 근데 저는 또 음식을 먹고 체해도 그 음식을 또 찾게 되더라고요. 제가 특정 브랜드 라면을 먹고 엄청 체한 적이 있거든요. 그깨 들어간 라면 있죠? 깨라면. 그거 먹고 진짜 너무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또 고소한 게또 땡길 땐또그 라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난 체한 거랑 별로 상관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박은혜 진아님도 아마 그러시겠죠? 체했다고 그 음식 다시 안 찾게 되고 그런 거 전혀 없으시죠? 또 저랑 은근히 비슷한 점이 많으신 우리 박은혜 팀장님이십니다. 굉장히 다른 것 같으면서도 비슷한 이거 무슨 느낌일까요? Our MBTI alphabets are completely different. The four alphabets are completely different, but we do share a lot of things in common. 아, 근데 음식 한정인 것 같기도 하고요. 먹는 거 한정 약간 비슷한 점이 많다. 우리 박혜미 모닝그룹은 저는 곱창이나 돼지 껍데기 막창 잘못 먹어요. 다들 냄새 안 나고 너무 맛있다고 하는데 그 냄새가 저는 너무 안 맞고 그 가격이면은 삼겹살이나 소고기가 더 좋아요. So I'm not so good at eating intestines or pig skin 막창. 그럴 수 있죠. 솔직히 약간 저도 처음부터 좋아했던 건 아닌데 진짜 별걸 다 먹는다 싶은 생각까지 들었었거든요. 근데 한번 맛을 보니까 헤어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냄새가 안 난다는 건좀 거짓말 같아요. 냄새 완전 있고요. 특히 곱창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냥 그 기름 맛에 먹는 거지 냄새 자세히 맡아보면 솔직히 별로예요. 예. 그치만 너무너무 맛있는 걸 어쩌겠습니까?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to you guys after listening to a song going out to our lovely 박혜미 모닝 그루버. 우리 너무 사랑스러우신 박혜미 모닝 그루버가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Here is LMNT, Juliet.

That was Girlfriend by Avril Lavigne. And let's get to this one more message from 1342. This is regarding MG Q&A. 저는 샐러드요. 모두 건강을 생각해서 많이 챙겨 먹는 분위기인데 풀을 돈 주고 사 먹기 싫더라고요. 와, 완전 공감. 100% 공감. 200% 공감이에요. 파스타 집에 갔는데 샐러드 하나 시킬까? 이러면 저는 아니?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I don't know. It feels weird to pay money to buy some sort of like plants. 저는 돈이 좀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고기를 하나 더 먹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근데 건강 생각해서 샐러드를 먹긴 먹어야 되거든요. 그럴 땐 또 샤브샤브를 먹으면 되잖아요. 비빔밥 이런 거. 절인 샐러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은. 생야채는 좀 먹기 힘들어요. 진짜 우리 다이어트 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샐러드를 드셔야 될 텐데 저는 따끈따끈한 무슨 요리 드실지 제가 알고 계시죠? 다들? 짐작하시죠? Thank you everyone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tomorrow at 7 a.m. in the morning. And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the final song by Westlife, Seasons in the Sun. This has been Summer PD. Have a wonderful day.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Goodbye, Morning Groover.